5월 9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엄디 엄수빈입니다. 아니 봄이 언제 이렇게 지났는지 입하가 왔어요. 여름의 길목을 넘어가게 됐는데요. 지나보면 이 길거리 보면요 온통 초록빛인 게 좀 산뜻하고 여름이 오려나 보다 금방 더워지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가정의 달과 참 어울리는 그런 푸르른 5월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성한 나무만큼이나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아끼는 마음 전하는 여러분의 5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좋지만 5월이 됐으니까요. 가정의 달에 맞춰서 우리 엄마가 참 좋아하시는 찬양, 아버지가 많이 들으셨던 찬양, 내 동생과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양 늘 신청해 주셔도 좋겠네요.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의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이런 신청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 그런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찬양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되신 분께는 저녁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도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757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가 않네요. 제 영혼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 요즘 송축해 내 영혼 찬양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들려주시면 더 힘이 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찬양 많이 듣고 계시는군요. 기쁨을 놓치지 않는 비법을 전해주셨어요. 찬양하는 하루. 7757님 언제 가장 많이 찬양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도 듣고 계시겠죠? 7757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도 이 찬양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을 토요일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 이어서요. 4334님의 신청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전해드릴게요. 선정되신 7757님과 4334님께는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 속에서 뿅뿅 빈칸으로 처리된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나 어플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오늘도 과연 많이 맞춰주실지 점점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퀴즈 말씀 구절 전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뿅뿅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유난히 두 글자 단어가 좀 정답인 퀴즈를 많이 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두 글자 단어의 정답입니다. 이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허물을 가려준다는 걸까요? 이 국어사전의 정의를 가져오자면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너랑 나랑 애틋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힌트가 좀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좀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우리 모두랑 나누는 아름다운 그 애틋한 마음이에요.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오프닝 말씀 구절에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미 오프닝을 전한 지는 23분이 지났고요. 기억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퀴즈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뿅뿅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좀 형식을 보니까 미움과 반대되는 단어 같아요. 양상이 그렇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받는 사람란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어플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어플 스토어에서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몇 분 선정해서 오늘도 매일 기도하실 수 있는 365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 단어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저랑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퀴즈 정답 많이 아셨죠? 눈치를 다들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참 기분 좋고 설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넣어서 빈칸이었던 말씀 구절을 완성해서 전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참 멋있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풍성한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좀 사실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귀여운 핑계가 또 있으니까 이 핑계거리로 여러분께 용기 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나 스스로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 나누려면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는 푸른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제의 모든 고단함을 물리쳐 주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새롭게 풀어갈 실마리를 주소서. 새로운 마음과 눈을 주셔서 어제와 다른 더 나은 하루를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기에 나로 살게 하셨으니 더욱 평화의 때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일상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안이 없는 곳에 내가 평안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에 퍼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행복한 기도 전해드리고 나니까요. 이 기도문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팀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을 때 저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일상처럼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내 능력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 앞에 놓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제의 근심은 지난주에 걱정은 넣어두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 시작한 오늘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에서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흙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참 우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은 뭐로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흙을 봅니다. 그럴 때도 흙을 밟고 다니고 옷에 흙이 묻으면 털기도 하고 우리는 흙이 하찮게 보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 흙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들이 흙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도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흙은 단순히 흙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흙 속에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이뤄내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흙 그 자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흙은 아무리 있어봐요 흙이에요. 근데 그 흙에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 흙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땅이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도 봄이 되면은 이름 모를 풀들이 그리고 그 사이에 꽃들이 그리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집에 이 화분 속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거기에 호박이 잎이 나왔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쓰레기를 이제 그 어떤 그 거름이 되라고 그게 묻었는데 그 사이에 호박씨가 두 개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참 흙이라는 것은 신비롭다. 그 신비로운 흙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흙의 의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허구로부터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허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흙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흙의 의미 속에서 나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흙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흙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하나님이 흙을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흙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었기 때문이죠. 근데 누가 나를 빚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빚었다라는. 우리는 흙으로서 존재로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흙이다. 여러분이 가다가 넘어지면은 어디 넘어집니까? 땅에 넘어지죠. 흙 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어디로 걸어 다닙니까? 흙 위로 걸어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흙에 의존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정의하느냐? 자리다는 거, 자리. 자리.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내 누울 자리 어디냐? 산에 가서 누울 자리 찾잖아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리. 그는 죽음의 자리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활동할 자리도 역시 그런 거죠. 여러분이 활동할 자리도 바로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교만하거나 또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뭔가를 크게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게 될 때는 그것은 질서가 깨집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훅 불면은 날아가는 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벼운 먼지도요, 결국에는 땅에 떨어집니다. 흙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흙이라는 정체성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흙은 자기 자신을 알 때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흙이란 것 때문에 우리 자체를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하거나 또는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후 불면 날아갈 만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흙이 먼지 같은데 이 먼지가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있는 생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결국 생명의 숨, 하나님이 후 하는 이 후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명의 숨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후, 후 쉬는 숨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후 하고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다라는

생명이 끝났다는 말을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숨을 거뒀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코에 이런 솜을 갖다 대고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손으로 코에 갖다 대서 온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숨 거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숨이 있어야 몸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이 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서 욥기서 3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이 기운이란 말이 바로 생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내가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어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항상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볼 때 과정과 결과가 이해가 되고요. 결과에서는 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우리는 합리적인 예측을 하게 되지요. 제가 필리핀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필리핀 역사학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을 볼 때 그들 속에 한 가지가 있는데,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가족을 위하여 사돈의 팔촌까지 연결된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전부 다 한자리 모여서 복수를 합니다. 아, 그걸 보고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라는 것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의 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갈로그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따갈로그가 언제부터 이들에게 전해지게 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101개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언어가 따갈로그가 있고 비사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민다노에서 사용하는 토속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기오로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들만이 가져오는 전통 언어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빵카시나, 그 다음에 비사야, 세부아나, 여러 가지 대표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연구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결국에 마지막에는 스페인을 보자. 그래서 스페인을 3년 연속 중부, 남부, 북부, 이번에는 섬에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를 9번을 탔습니다. 첫날 출발을 해서 호텔에 딱 들어가기까지 36시간 만에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섬에까지, 섬과 섬을 이동할 때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공통적인 게 뭔가? 그 공통적인 게 필리핀에 전달됐을 테니까. 필리핀과의 연결된 게 무엇인가? 섬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러나 필리핀과 연결된 게 뭔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식사.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갈 때 택시를 타면서 라디오를 듣는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세요. 이게 지금 필리핀에서 뉴스하는 거하고 폼이 똑같지 않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 아, 그렇네. 뉴스 형태까지도 하나하나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아, 똑같네. 그래. 똑같네. 뉴스 진행 자체가 똑같네.
그래 이런 거다. 그러면서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 어딘가에 근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제는 흙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생기에 의하여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래요. 생명이 된지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흙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생기고 생명 생긴 그 생명을 이름하여 생명이 된지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흙은, 몸의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불어졌으니까 그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살아있는 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아는 목사님들은,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이 선교에 대한 책을 좀 하나 남기십시오. 너무도 신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너무도 신기합니다. 이것 좀 남기십시오. 근데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키고 그들도 함께 따라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것이 제게는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느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나눔의 교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를 김상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나눔의 교회 선교부라고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 겁니다. 저는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만들었냐, 무엇을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자칫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정의를, 정체성을, 성공했느냐, 돈을 많이 가졌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느냐, 잘생겼느냐? 아닙니다. 저하고는 친하지 않지만 좀 아는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그분이 어려워서 도움도 좀 드리고 했는데, 그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에 졸업하기 힘든 조직신학을 전공해서 학위를 가진 분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모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정교수로서 아주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저도 같이 저랑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학부 강의하고 저는 신대원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근데 항상 위험스러웠어요. 제가 보기에 저분 너무 위험하다. 결국 하나님이 딱 끊으니까 그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지방신학교 가서까지 강의 자리를 구해도 안 줍니다. 어느 교회,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우리 교단에 전통 있는 교단이죠. 100년 넘는 교회인데 목회 자리도 끝났습니다. 저에게 조그마한 교회라도 좋으니까 소개해달라 하길래, 인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0: 여러분, 많이 배운 거요? 자랑요? 하나님이 끊으면 그로 끝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나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청년부나 학생부나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그로 끝나요. 미안하지만 나 홀로 똑똑한 거예요. 알아주시다네요. 하나님이 끊으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많이 가졌느냐 배웠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공부 게으리하고 그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를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느냐,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좀 잘나가는 사람 보고 비방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나도 잘할까 노력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이 있게끔 그 큰 돌을 지탱해주는 법팀 돌이 있기 때문에 그 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달에 가는 로켓에 조그마한 칩 하나라도 없으면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로켓가 불을 품으면서 막 올라가서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조그마한 부속들이 모여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흙이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긴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내게 생명이 왔고 그 생명을 하여 이름하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은 몸은 흙으로 갈 것이고 후 하고 불었던 생기는 하나님께로 갈 것인데 오늘 생명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흔적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9-9182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 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긁히거나 살짝 베인 상처를 방치해 두었다가 상처 부위가 감염되어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상처를 치명상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다쳤을 때 깨끗이 소독하고 밴드를 붙일 만한 짬을 낸다면 낫는데 걸리는 시간과 수고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려면 매일 사소한 죄에 대해 이와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를 알아차렸을 때 곧바로 고백하지 않고 무시해야 하면 조금씩 곪아서 더 큰 문제와 중독과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사소한 죄가 큰 문제로 발전하게 방치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깨끗게 하시는 은혜와 치유하시는 그 사랑을 구하세요.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있길 소망하며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현님의 상처를 품은 치유자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는가? 그 비결은 바로 호흡 기도이다. 한 호흡에 다음처럼 간단한 문장 하나를 예수님께 말하는 거다. 주님을 의지할게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와주세요. 다음과 같이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제 힘이십니다. 절 떠나지 않으심을 믿어요. 이런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최대한 자주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떠오르게 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메모지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써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음악가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매일 음계를 연습하는 것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라. 그러면 오래지 않아 항상 기도하는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이번에는 찬송세곡 연예 함께합니다. 국립합창단의 구주여 크신 이내를, 제프 넬슨의 Secret Place,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Favorite Hymns의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 함께 할게요.

내 주님을 숨쉬듯 생각하는 것,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주님과 점점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네,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나의 생각을 주님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도 주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꿈이 있는 자유에 주는 나의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5월을 드립니다. 오광수. 당신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립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서 예쁘고 고른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당신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드립니다.

네, 오광수 시인의 5월을 드립니다. 이 시처럼 왠지 5월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가 아주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듣고 계신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팬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5월에 어울리는 곡이지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신디사이저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월드비전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퀴즈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데 몇 절의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1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또 좋은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409님, 평소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랍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여러 말씀들과 함께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하다 보면 잠이 든답니다. 아,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7277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83번째 생일을 맞았거든요. 이 시간 통해서 축하해 주십시오. 샬롬 하셨어요. 네, 7277님 83번째 생일,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사연도 올릴 수 있으신 걸 보니까 아주 건강하시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십시오. 6523님, 엄마의 80세 기념 여행으로 대부도에 와서 차로 이동 중에 이렇게 퀴즈를 듣고 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또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3419님, 네, 저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말씀이 바로 이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극동방송에서 들으니까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5164님, 들에서 일하면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5226님, 제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친가 외가 모두 믿음의 집안이고, 외가는 외조부 목사님을 시작으로 3대 목사님을 배출하며 후손들까지 현재 각각 믿음에 모범된 주님 가정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69님,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말씀대로 저는 물론 자녀도 말씀으로 양육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답니다. 아멘입니다. 7889님.

여기는 경북 경산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 들으며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나의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학대학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유명한 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명문대학이죠. 그 중에서도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벤 카슨 의사를 최고의 명의로 꼽는데요. 그 이유는 1987년도에 몸이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20시간이 넘는 집도 끝에 수술에 성공한 카슨을 당시 언론에서는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며 칭송을 했고요. 이때부터 카슨은 기적의 손을 가진 의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쓰게 될 때 사람들은 책의 제목이 기적의 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이 카슨 의사가 쓴 자서전의 제목은 선물 받은 손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그때 카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기적의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과 명예를 거두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도 잊지 말고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고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골로새서 1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일까요? 네,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찬양가대 기쁨가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뽑은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이 말씀 골로새서 1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나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트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비타민의 명가 경남제약에서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6523님, 20년 넘는 시간 동안 투석을 하면서 은혜 속에 사시며 버티신 우리 엄마 남상숙 권사님,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공사

1534님, 가정의 달 예수님 말씀으로 쌍둥이 양육하니 독생자 예수님 믿으며 교육하는 것 하나님 지식과 인성이 바르게 자라겠지요? 아, 물론입니다. 1113님, 5월 가정의 달이 너무 슬픈 60대 중반입니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5480

0964님, 자녀들을 양육하는 지침이 성경인데 우리는 세상에 성공한 자녀 교육서들을 열심히 읽고 적용하려는 허망한 삶을 살아왔지요. 아이들이 다 컸지만 예배 자리에 서도록 권해서 이제라도 그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아멘입니다. 6523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길 바라며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 보내게 축복해 주세요. 또 7253님, 늘 은혜로운 말씀과 깨달음을 얻는 말씀에 신랑과 저는 늘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극동방송을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9980님, 성경을 필사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때로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보좌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품에 맡겨진 바 되었고 주님은 늘 저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는 저의 복이 없사오니 외로움과 고난이 저를 에워싸고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이 저의 힘이요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돕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제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만민 앞에 선포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대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영원한 승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요 내일은 교회력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지키는 5월의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마음은 꼭 전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효도를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뵐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겠지요.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찾아뵙고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은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 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다큐멘터리 한 편이 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 성혁명 교육과 위태로운 아이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다큐는 단순히 성교육의 한 장면을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를 얼마나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교계 전망대에서는 이 다큐를 제작한 정신의 미디어 정자경 대표를 모시고 성혁명 시대 다음 세대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자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정자경 PD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PD님, 최근에 유튜브에 공개돼 있어요, 지금. 다큐멘터리 마지막 경고 1, 2편이 이제 뭐 맘카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방향을 일으키면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현재 학교 현장의 성교육 문제, 또 아이들의 성정체성 혼란,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흐름까지 짚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큐멘터리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 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공감을 얻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다음 세대들에게 성관계를 권장하는 포괄적 성교육과 동성애와 젠더에 관한 교육 등 유럽과 미국을 강타한 성혁명 교육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에게도 인권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 등에서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경고 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과 성혁명 교육과 위태로운 아이들이라는 2부작의 다큐를 네. 만들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비록 기독교 채널에서 송출되긴 했지만 사실 내용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넌크리스찬 분들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넌크리스찬들도 볼 수 있게 네. 만들었더니 많은 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실제 받고 있는 교육들을 또 이렇게 짚어보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라면, 그리고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또 주의 깊게 볼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보면 단순히 성교육의 한 장면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또 성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흐름까지 연결해서 다루고 계신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구조로 보고 계신가요? 단순히 뭐 교육 문제, 아니면 또 본질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 대한민국과 전 세계 다음 세대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생각이 왜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공격이 강할까? 이런 의문이 생겼고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장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 미래를 장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성적인 방종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실제 제가 이 다큐를 제작하면서 여러 통계들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2013년부터 시작된 성인권 교육 이후로 대한민국 다음 세대 성 가치관이 정말 놀랍게 변했습니다. 네. 2022년 학원 복음화 협의회 내용들을 보면 2022

0: 2022년 한국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였어요.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독교 학생 인식이 48%로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일반 대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성관계 경험률에 대한 통계도 보면 대학생 전체 43%, 개신교 학생은 38%로 또 두 그룹 간의 큰 차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개신교 대학생의 10%가 나는 성소수자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것도 일반 대학생 비율과 거의 같았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통계를 보면 일반인과 개신교인 간의 개방적 성향에 큰 차이가 나질 않아 굉장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1: 정말 큰 차이가 나질 않네요.
0: 네, 맞습니다. 오히려 불교가 기독교보다 약간 보수적인
1: 그래요.
0: 통계도 봤습니다.
1: 그래요. 생각보다
0: 네.
1: 좀 더 개방적이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0: 맞습니다. 이게 다 교육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신 계기도 궁금합니다. 또 특히 성교육과 차별금지법 이슈까지 다루신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문제의식이나 계기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0: 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금요 성령 예배라고 하죠. 새벽까지 네. 3시까지 찬송을 부르고 다니던 열렬 기독교인이었는데요.
1: 네, 네.
0: 중학교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네. 열심히 세상 방송을 한 25년간을
1: 그랬군요.
0: 만들고 2015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중파 프로를 한 25년 제작을 하다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정말 사람들이 가기 힘든 지역도 많이 돌아다녔던 PD였어요.
1: 네.
0: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가장 죄송했던 게 그때 그 원주민에게 십자가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라도 땡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1: 네.
0: 그러다가 다큐 제작 의뢰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했더니 생각보다 기독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없어서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차별금지법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성교육을 연결시키게 된 거예요.
1: 네.
0: 사실 해외 차별금지법이 많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1: 네.
0: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일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의 케이스와 연결시키려고 해서 이런 다큐가 나왔습니다.
1: 그래요. 참 귀합니다.
0: 네. 네.
1: 이번 다큐를 기획하시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콘텐츠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아이들의 이 성혁명에 관해서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대응책 같은 것들 보시기에 약간 좀 한계나 뭐 부족한 점들이 좀 많이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0: 사실 저는 진심 놀랐습니다.
1: 네.
0: 콘텐츠의 양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1: 네.
0: 콘텐츠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물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목소리 내는 것도
1: 네.
0: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여러 트랙으로. 저들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여러 가지 트랙으로 진지전을 수십 년 해왔듯이 이제 우리도 그런 방법을 좀 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에 관한 다큐도 거의 찾기가 힘들었고요.
1: 네.
0: 성교육은 전무했습니다.
1: 네.
0: 이게 최초입니다.
1: 그래요.
0: 네. 사실 저 반기독교적 세력들은 자신들이 알리고자 하는 아젠다가 있으면 일단 다큐 제작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에 힘을 드립니다.
1: 네.
0: 그렇게 해서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아젠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지지를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진실을 말한다는 자신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장지에 신경을 너무 안 쓴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대중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사실 이게 제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다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보통 이상으로

0: 만 만들어놨어도 이 성교육 다큐는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네. 그리고 생명주의 성교육 강사를 교회로 부르지 못하는 특히 오지의 교회들도 네. 이 다큐를 활용해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 예, 예.
0: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계가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여러 가지 트랙이 같이 가야 된다.
0: 맞습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집회하고 모여서 이렇게 시위하고 뭐 기도회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0: 맞습니다.
1: 그 반면에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영역도 그렇죠. 있으니까 더 많이 보게 하고 듣게 하는 방법도 고민하면서
0: 네.
1: 콘텐츠도 만들어야 된다.
0: 사실 잘 만들어 놓은 콘텐츠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거는 넌 크리스천들도 보고 우리의 의견에
1: 그렇죠.
0: 동조하게 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 다큐 제작 과정이 결국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0: 네네.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신 마음이나 또 붙잡으셨던 어떤 생각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네.
0: 네. 사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으로 시작한 다큐였고 한편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너무나도 다큐가 없길래 이제 두 편, 세 편 이렇게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주제를 제작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편향된 미디어 시장을 보면 함께할 스텝도 사실 없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음란성이 굉장히 짙은 내용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위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혼자 모두 고민을 했어야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방송에 나간 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소되기도 했었고
1: 아이고, 네.
0: 그런데 그때 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1: 아멘.
0: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 아멘.
0: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기가 막히게 진짜 편해지는 거예요.
1: 마음이
0: 네.
1: 편해지고.
0: 그래서, 네. 그래서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소는 기적처럼 취소되었고요.
1: 할렐루야.
0: 네. 저는 누구 앞에서든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2부를 제작할 때는 그 말씀을 믿고 더 담대하게 구성을 하고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 할렐루야.
0: 네.
1: 하나님이 또 이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다큐에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 네.
0: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다 사실 다 기적이었고
1: 그쵸.
0: 주님께서 네. 준비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1: 네, 오늘은 마지막 경고라는 네. 제목으로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성교육과 또 이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정신의 미디어 정자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교계전망대 오늘은 정신의 미디어 정자경 대표와 함께 마지막 경고, 이 다큐멘터리에 담긴 내용들 위주로 또 다음 세대 성교육 문제까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PD님께서는 이 흐름을 단순한 정책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성혁명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1: 성혁명은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서방 세계 전역에서 정통적인 행동 규범에 도전한 사회운동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성해방은 전통적인 이성의 중심의 일부 일처제 외에 혼전 성관계 그리고 동성애 등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도 수용하는 경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건데요. 이는 반기독교적 내용으로 기독교를 집중 공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성혁명 전략가들은 서로 다른 동기와 이해관계를 가졌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쳤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성규범의 해체, 가정의 해체, 그리고 기독교의 해체였던 것이고 지금도 열심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이 흐름도 이것과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1: 맞습니다. 이 성혁명의 이 흐름은 사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연결이 된 게 지금까지 연결된 거라고 보시는 게 여러 역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0: 네, 그래요. 또 빅 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가장 큰 거짓말, 큰 네.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으로 빅라이에 대한 진리선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거짓말, 빅라이가 무엇이고 지금 이 시대에 왜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독일에서 한 아이를 인터뷰를 하던 중에 네. 떠올랐던 워딩이 빅라이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눈망울은 사실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아이들 눈이 SOS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종교와 학교의 수업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SOS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야, 이 큰 거짓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라는 의문점이 이제 그때 들었던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아이들을 대한민국, 미국, 독일, 유럽 아이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저 큰 거짓말에 대한 물맷돌을 던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 창조에 대한 다큐를 제작해서
0: 네.
1: 이 넷플릭스라도 꽂아야지 아이들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보고
0: 네.
1: 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신화가 아니고 우화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0: 네,
1: 라고
0: 네.
1: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0: 혹시 미국 캘리포니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과 미국을 취재해 본 결과는요. 성혁명 교육이 가장 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의 성혁명 교육들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디테일하게 보면.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가 의지만 있다면 내 자녀를 홈스쿨링이나 차터스쿨 같은 곳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바우처 등이 지급돼서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던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옵트아웃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고요.
1: 네, 네.
0: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1: 없죠.
0: 네. 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나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솔직히 비용적인 면도 맞아요. 너무 부담스럽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대안들을 나름대로 제안해 보았습니다.
1: 너무 궁금한데요. 3부. 네. 네, 3부는 언제쯤 공개될 예정인가요? 조만간 공개가 되나요?
0: 네. 곧 할 겁니다.
1: 네. 그래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교회도 걱정이 많을 텐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 뭐라고 보시나요?
0: 네, 이 성혁명 교육의 시대에 사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취재한 교회 중에는 지역 사회봉사 차원에서 지역 아이들을 모아서 생명주의 성교육을 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넌크리스찬 아이들도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초등학교 2학년 넌크리스찬 아이가 와서 자기는 오징어 땡땡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여러 번 봤다고 선생님한테 막 자랑을 하더래요.
1: 네.
0: 그런데 생명주의 성교육을 받은 후에는 그 영화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피드백을 남기고 갔다고
1: 그러네요.
0: 하더라고요.
1: 네,
0: 네. 네, 그래서 최소한 그 아이는 생명의 소중함은 좀 깨우친 것 같죠.
1: 음흠.
0: 네, 이런 역할을 교회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생명주의 성교육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또한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저출산 대한민국도 문제지만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그 가치관을 일깨우는 것이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또 소중한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0: 일단 제가 이게 마음 카페에 공유됐을 때 그 논크리스찬 엄마들이 이게 진짜예요? 라는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실화예요?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았고요.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님들께서 잘 아셔야 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이러한 다큐가 있다면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닌 그리고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 있는 부모들은 분명 문제라 느끼거든요.
1: 네.
0: 네. 그리고 우리가 독감철이 오면 예방접종을 미리 하듯이 성경적 생명주의 성교육을 교회나 가정에서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아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약한 내 자녀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네. 먼저 관심을 가지고
0: 네.
1: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또 주변에도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서
0: 네.
1: 우리 모두가 또 이 좋은 가치관들, 세계관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0: 네.
1: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경고, 이 다큐멘터리 또 혹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다큐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영상의 링크 주소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자경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 전망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지도 제법 됐지만 아직도 움츠린 듯 주눅 든 모습입니다. 옷차림은 봄이지만 마음속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 외투입니다. 우울증, 아픈 병에 시달리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 지식이 있고 없고 권세자나 유명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악한 병에 사로잡히면 위태로운 삶의 갈림길에서 그저 서성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굴레 같은 것에서 헤쳐나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도움을 베푼 이웃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 컴컴한 옷을 벗겨주셨죠. 어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뿐일까요? 그렇게 성도는 한없는 은총으로 일어섭니다. 위로부의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본 사람일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고 토로하는 중에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담대함이지요.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저 노래할 뻔했네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 네, 오늘도 사연 나눌 텐데요. 8076님의 사연이에요. 이 사연

과연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제 시간에 맞춰 주시기를 않아요. 유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약속 시간을 20분 기다려야 돼요. 덕분에 문자 보내고 히읗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8076님 사연인데 이야 이렇게 깊이 있는 사연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은유가 있고요. 네,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묘한 반전의 멋도 있고요. 반어법도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잔뜩 들어있는 참 귀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저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제 시간에 맞춰주시질 않아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여러 해석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해석 매우 어려운 내용이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약속 시간을 20분 기다려야 돼요. 아유 참.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몇 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분 이제 짬이 난 겁니다. 덕분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늦은 것도 이른 것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씨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얼마나 큰 자유이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작고 낮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지만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크신 은혜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8076님 너무나 멋진 사연 깊이 감사드려요. 자, 손경민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8845님 사연이에요. 제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그 중에 7절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은혜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의 말씀을 또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 여러분 어디에 이런 깊이 있는 위로가 있을까요? 어디서 이런 깊이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들은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 긍정이 최고야. 최강 긍정.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이렇게 달려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과 생각, 그 깊은 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구할 것을 일처럼 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 진리로 누가 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아서 포도나무에서 과일이 저절로 부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히스플랜의 새 힘어들이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의 꽃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3차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활동 지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등 기존 서비스 이용권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며 대상 인원도 96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고 향후 본 사업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초록여행이 7월 여름여행 참가 가정을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24가정으로 제주 항공여행과 고지대 여행, 섬 바다 여행, 맞춤형 경비 여행 등 4개 코스 가운데 가족 상황에 맞는 여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초록여행 회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5월 15일까지입니다. 선정된 과정에는 장애 친화 차량과 전문 운전기사, 여행 경비 또는 항공권 등이 코스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여행 1670-49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지나가죠. 오로지 굳세 신인은 주님뿐이십니다. 닥치는 환란이 산과 같고 배신이 난무할지라도 그래서 심히 우울하더라도 내 주는 살아계셔 늘 우릴 엄호하시니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위클래시아 앨범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있도다. 아멘. 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때로 요동치며 때로 조용히 결국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천 동부교회 이정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반갑습니다. 이정환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목사님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고요. 순천 동부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이정환 목사라고 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그냥 국장님 만남에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제 서울 극동방송에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이 전파를 통해서 흘러오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전파를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남동부 국동방송에서 기도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청취자들이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예. 기도학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목사님?
1: 맞습니다. 30일 기도학교 책을 통해서 교회들마다 좀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부터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에 저녁에 한번 30일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여유가 있고 또 뜨겁게 찬양하면서 해서 참 좋았고, 주변 교회들도 여러 가지 시간에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게 되면서 순천 땅에도 좋은 기도의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0: 아멘. 성경에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이 닿고 성공한 그런 인물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기도는 사역 중에 사역이다, 이 책을 펴내셨고 이번에 제가 보신 것은 두 번째 책이도 나왔어요. 네.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네, 제목이 이런 제목인데요. 표지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목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1: 사사기 말씀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사사가 없는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말인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0: 네,
1: 이제 레위인이 막 첩을 취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사유화하기도 하고 집안에 또 우상도 모셔놓고 음행이 일어나고 또 살인사건도 나타나고, 표현이 그렇지만 시체를 또 12망 내서 12지파에 보내는 일들이, 네, 벌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잘 돼야 되고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 잘못되고 나쁘게 되고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시대가 지금도 잘 보기 힘든, 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네, 곳이더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충격적인데, 그래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옳다고 믿고 행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결론은 내 소견에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 소견대로 가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좋은 것 같아도, 잘 될 것 같아도 이제 어둠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소견대로 가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혼자 가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 성공, 빛이 있더라, 그런 내용들인데, 제 인생에 이 말씀을 갖다 넣어서 쭉 이렇게 보니까 그런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0: 네. 할렐루야. 그래서 표지가 내 소견대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그리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길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0: 그런데 이 길 끝에는 까만 어둠이 있고요. 네. 그분 소견, 하나님의 소견대로 가는 길은 골목길처럼 돼 있어서 어두운 길이지만 또 한 명이 가고 있어서 외로운 길이지만 그 끝에는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대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요즘 세상의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작년 1년 전인데
0: 네.
1: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기도회 인도를 하고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자리로 내려와서 강대상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는 음악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후렴 가사가 내가 너로 빛을 삼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늘 그 찬양을 들었었는데, 근데 그 찬양을 어느 날 듣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0: 네.
1: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여쭈었죠. 하나님, 이방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여쭈었더니 며칠 지나서 다른 찬양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는 보았고 나는 만졌고 나는 느꼈고 나는 안겼다.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전하라,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방에 빛을 비추는 거구나. 제가 다시 여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쭈었는데 그 답이 제 손에 있더라고요.
0: 네.
1: 그때 이제 우리 순천 노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8개 시찰 연합으로 해서 연합 집회 1박 2일로 붕회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은양에 있는 물맷돌 교회 안호승 목사님
0: 네.
1: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1박 2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책을 한 개 사서 저에게 줬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0: 네.
1: 그 책을 제가 읽고 목사님 간증이구나 읽고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찬양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그거에서 책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책으로 적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호성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0: 아멘.
1: 그걸 깨닫고 고난 주간 일주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네. 토요일까지 일주일 만에 책을 다 썼어요.
0: 네.
1: 너무 재밌게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하고 연결하는 과정 속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올해 1월 20일에 이제 나온 책이에요.
0: 네.
1: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을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런데 내 소견대로 가는 길은 실패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근데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선택의 상황에 늘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내 소견보다도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따라가면
0: 아멘.
1: 반드시 그 길 끝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
0: 아멘.
1: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주변에 좀 소개를 했더니 목회자들이 이제 읽어보시고는 목회자들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도 하시고, 요즘 사람들이 다 선택의 상황 앞에서
0: 네.
1: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일생이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1: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책을 쓴다, 방송을 한다,
0: 네.
1: 뭐 유튜브 화면에 카메라로 써서 뭘 강의를 한다, 10년 전, 15년 전 내 인생에 없던 계획들인데
0: 네.
1: 근데 하나님 소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0: 네.
1: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서 이제 뭐가 기대가 되냐면, 그러면 10년 뒤에는 내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겠구나.
0: 네.
1: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하나님 소견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그럼 지금보다도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멋진 인생이 되어 있을 거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 인생 계획에는 없던 거였지만, 목회조차도 없는 거였지만,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15년 뒤에 하나님이 지금보다는 또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놓으실까 기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 싶은 거예요. 내 소견을 그냥 접고.
0: 네.
1: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와. 그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 책도 원래는 이렇게 단행본 책을 쓰려고 생각은 안 하시고 기도 학교를 계속 하시

0: 하셨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책을 쓰시니까 책이 또 전 세계 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1: 그건 이제 국장님 때문에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해 주셨는데 그게 또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어 가지고
0: 네.
1: 그래서 또 설명을 붙여서
0: 네.
1: 또 이렇게 설명 붙여서 하면 또 제가 또 참 좋았고
0: 네.
1: 그래서 책을 이제 좀 쉽게 쓰려고 누구나 읽기 쉽게 쓰다 보니까 좀 분량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근데 초등학교 3학년에 읽어도 이해가 된대요.
0: 네. 그 책이 정말 어느 언제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닿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책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내신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도 저는 세계 만방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 책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멋진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목차를 보니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신학교로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연습하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목회를 꿈꾸며 목회의 획을 긋는 사건 하나님 소견대로 이끄시는 목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더니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이 안에 많이 담겨있네요. 목사님 네.
1: 이제 몇 가지 좀 소개하자면
0: 네.
1: 제 인생의 신학교라는 것은 없었는데 어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0: 네.
1: 중학교 때부터 낚시도 좋아하고 해서
0: 네.
1: 낚시로 잡으니까 고기를 너무 적게밖에 못 잡으니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0: 네.
1: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목회로 이제 방향을
0: 네.
1: 바꾸셨고 근데 목회의 길을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사실 5살 때 말을 했고 엄마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0: 네.
1: 5살 때 말을 했고 교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갔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0: 수줍음이 많은 성격
1: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0: 네.
1: 지금 제가 말하는 직업을 하고 있고
0: 네.
1: 많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는 일을 하고
0: 말로
1: 있고
0: 말로 감동 주시고 네.
1: 여자들만 있는 데서 설교를 하고 있고
0: 네.
1: 그러니까 하나님 소견대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내 소견을 고집해서 갔다면 지금 저 동해바다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겠죠.
0: 네.
1: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또 신학교 가는 것도 경상도에 있다 보니까 영남신대원 거기를 원래는 장신대에 가려고 했는데 세례 날짜가 36일이 모자라서
0: 네.
1: 담임 목사님께서 영남신대원에 먼저 다니다가 그다음 서울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남신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 합격할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떨어진 거예요.
0: 네.
1: 떨어진 것을 확인하는 날 주님께서 네가 갈 학교는 여기가 아니다. 내 소견은 영남신대원인데
0: 네.
1: 하나님 소견은 학교가 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교단신학교의 직영신학교 7개인데 전 당연히 광나루 장신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날 떨어진 날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0: 네.
1: 불합격을
0: 네.
1: 확인한 날. 그리고 1년 뒤에 장신대를 가게 된 거죠.
0: 네.
1: 그때 제가 갈 때가 평균 3.5수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0: 되게 들어가기 어렵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죠. 뭐
1: 스카이 출신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방대학교 나왔는데 한 번만에 들어간
0: 네.
1: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사회 가면서 학교에 갈 공부하러 갈 때 이렇게 천호대교를 이렇게 건너서 가는데 3분의 1 정도 가면 한시 방향에 장로신학대학교 간판이 딱
0: 네.
1: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늘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학교. 그래서 이 기도학교 책에도 있지만 내 소견대로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를 막아야 다른 데를 여시니까 여기에 불합격은 다른 데 합격이다. 이게 이제 기도의 원리 속에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또 목회자다 보니까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 보통은 컴퓨터에 이력서 작성해놓고 클릭 몇 번 해서 이렇게 보내고 먼저 연락 오면 간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제 방법대로 해봤어요. 부목사로 옮기려고 할 때 강북 어느 교회, 부천 어느 교회는
0: 네.
1: 다 안 됐어요.
0: 네.
1: 말씀 주셨는데 다르게 해버리니까.
0: 네.
1: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했는데 보통은 이력서를 내고 그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를 먼저 교회에서 나보고 내라고 해라.
0: 네.
1: 그리고 내가 이력서를 내고 가겠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갔어요.
0: 네.
1: 제 이력서는 볼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천동북에 간 것도 사실은 제 소견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는 것이 한타임도 하는 것이 제 소견이었는데,

0: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담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담임으로 내려간 거예요. 15년 네. 됐네 벌써.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내 소견은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말씀하실 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연약해서 고집스럽게 갔다가는 또 실패하게 돼요.
1: 네.
0: 근데 그 실패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했을 때 아, 참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구나. 내 방법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언제나 더 좋은 걸 예비해 놓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하나님 소견대로 가야지. 하나님 소견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고
1: 네.
0: 여쭙게 되고.
1: 또 기대하게 되고.
0: 네,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1: 네. 있습니다. 방송 듣는 청취자들도 내 소견이 혹시 하나님의 소견은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목사님 어떤 말씀 해 주고 싶으세요?
0: 이제 기도학교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쭙는 기도인데
1: 아멘.
0: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1: 네.
0: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 적이 쳐들어오면 임금이 당연히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것부터 묻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적이 또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한번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또 전쟁하러 그냥 가면 될 건데 안 가고 다윗은 또 묻더라고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또 물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때마다 전쟁 방법을 바꿔서 백전백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소견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잖아요. 소견을.
1: 네.
0: 그러려면 엎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확신이 들고 난 뒤에 평안이 오고 난 뒤에 그때 선택을 해야 된다.
1: 네.
0: 우리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내가 그냥 해버리는 거죠.
1: 네.
0: 제가 이제 뭐 목회한 지 이제 26년 정도 됐지만
1: 네.
0: 갈수록 참 느껴지는 것은 요즘 제가 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험 노하우 이런 게 실시간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거의 반복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대로 하지 뭐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하지 이게 쉽잖아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근데 정말 요즘 제가 느끼는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1: 네.
0: 이걸 깨닫는 거예요.
1: 네.
0: 설교가 이제 주로 사역일 텐데
1: 네.
0: 성경 뭐 3만 구절 중에 설교 한 편 못 하겠어요. 그런데
1: 수십 년 동안 하셨는데
0: 그건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성경책을 앞에 놓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요? 하는 게 여쭙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좁은 길인데 근데 그 길이 저는 이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니까.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1: 네.
0: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 다 대원하고.
0: 전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언제나 선택이고 고민하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텐데 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귀를 하나님께 바짝 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현대인들은 성급하니까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안 하시네. 그러면 이 생각으로 그냥 가야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다는 거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멘. 그래서 더 기도의 중요함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FEBC 초대석 시간에 이정환 목사님의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 책 읽으시고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요즘 이제 사실 책을 잘 안 보는 시대가 됐고 이제 영상, 쇼츠 영상 이런 거 많이 보는데
1: 네.
0: 쇼츠 영상은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데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건데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책에 많이 녹아있고
1: 맞습니다.
0: 사람들이 책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책 좋은 거 하나 골라서 이렇게 읽으면 그 사람이 짧든 길든지 간에 그 인생 안에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게 있다면 우리 인간이 뭐 살아가는 것이 뭐 좀 많이 다르겠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니 힘들고 실패한 경험도 있는데 저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그러면 나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경험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놨으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원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한번 늘 선택과 고민 앞에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한번 좀 읽고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

0: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이런 삶을 보여준다면 이게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전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는 왜 그 길을 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갔더니 너무 잘 됐다.
1: 아멘.
0: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전도가 아닌가
1: 아멘.
0: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책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전도용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책이니까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 아멘. 이 책도 목사님 초등학생 읽어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0: 충분히,
1: 거죠?
0: 예.
1: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리고 이어서 내 소견이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요. 목사님 세 번째 책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감동하시면
1: 그분 소견대로
0: 네, 감동하시면 제가 책 쓸 거리는 있어요.
1: 네. 네
0: 있고 좀 더 이제 채워가면 되는 건데
1: 네.
0: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라
1: 네.
0: 어쨌든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요.
1: 또 한번 모셔서 네. 세 번째 책 얘기를 또
0: 감사합니다.
1: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귀하게 말씀 나누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선택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여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정말 넓고 광활한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한치도 오차 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소견인데 그 소견대로 가야죠.
0: 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비전과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 주실 겁니다.
0: 네, 제가 요즘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교회나 이렇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 외에는 한국교회가 살 길이 없다.
1: 아멘.
0: 그래서 이게 사회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던데 근데 보니까 이게 성경에 울리더라고요. 성경에서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 충만하니까 뭘 하냐면 성령의 뭐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저출산 인구 절벽에 뭐 가난 성도들도 많아지고 신뢰도 바닥인데 그래도 교회가 서 있는 마을에는 신자보다는 불신자가 더 많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면 한국교회 충분히 살 수 있다.
1: 아멘.
0: 불신자 전도하면 살 수 있고 가난한 성도들 돌아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근데 이제 다른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이런 그런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기도 그리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것 여기에 충실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올해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우선 확신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와 전도에는 한국교회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많이 집중하시면 좋겠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널리 퍼뜨려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 아멘. 목사님께서 그 기도 운동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는 그 역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데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이 책을 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실패한 너무나 다행스러운 경험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성공한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보니 이것이 맞았습니다. 하고 결론을 딱 내려주셨네요. 네. 네. 앞으로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부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극동방송 가족들도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서 또 성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을 펴내신 순천 동북교회 이정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들은 이 교회의 미래이고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죄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우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걸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피 튀기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 사회니까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관심도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떠받들려서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높아지면 난 어느 자리에 앉게 되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터인데 거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앞으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큰 자리에 앉느냐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것입니다. 쉬 사라지는 이상 것들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은 저 하늘 아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영원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먼저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상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한편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생을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한테 포세해 얻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을 먼저 찾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기 모습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감춰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겨서 오직 예수님 모습만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리는 얼마 가지 않아 바뀝니다. 여러분 권력의 정점이 있어도 그 시안에 차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저 천국에 영원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자리,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있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자리요 은혜가 풍성한 자리인 것입니다.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 예배에 힘쓰는 사람, 찬양에 힘쓰는 사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복된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를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관심 가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여자처럼 존중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어린아이나 여자들을 남자처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를 빼놓고 남자 어른을 중심으로 셌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는 말은 20세 이상 남자 어른이 6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5천 명이 저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도 남자 어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저들이 볼 때 아직 미완성 작품,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서 온전한 인격체로 저들이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존재도 아니고 중요하게 여기는 받을 존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너희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인 것입니다. 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순수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속화의 물결 속에, 세상의 물결 속에 우리의 삶이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사기치고 뭐 도박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도박하고 남을 등쳐먹고 괴롭게 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떤 탐욕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적으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은 죄악성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 깨끗함에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물정도 모르고 죄 물결에 빠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순수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가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습은 어떠합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눈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우리들입니다. 제가 1964년 4월 달에 10살 때 서대문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갔었는데 그때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예배 시간이 그냥 은혜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냥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어린 나이였는데도 모든 어린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어린 예배 참석하고 수요 어린 예배 참석하고 금요철에 참석하고 그래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저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했는지 그저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서대문 로터리에 버스가 쓰면 가방 들고 교회에 뛰어들어가서 한참 기도하고 나면 한 시간도 두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그저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뢰들은 어떻게 못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감동이 사라지고 구경꾼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떡 뒤에 앉아고 구경합니다. 그래갖고 남을 판단이나 합니다. 저 사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지? 저 사람은 왜 기도 시간에 눕고 있어? 자기도 눕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자리 다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2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탐욕, 교만, 이기주의, 나의 잘못된 고집불통인 이 강한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첫사랑의 감격에 머물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고 성경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사람의 끝으로 낮아지라고 하는 말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들을 볼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작은 존재인가,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상의 리더십은 다스림의 리더십이지만 천국의 리더십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그대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는 늘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가는 것을 실천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250만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3만 5천의 그 탈북자 가족이 있습니다. 또 미혼모 가족도 3만 5천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 겸손, 낮아짐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철저히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섬기시고 온 인류를 그 가슴에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사 모든 천하 만물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0: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누군데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날 이렇게 소리대하느냐.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인생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자 삶에 대한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겸손이니라.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니라.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도 겸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여 교육가여 정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1883년 2월 1일 평안남도 강서군 반석면에서 태어나셔서 일제강점시대에 신앙과 애국을 함께 실천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숭실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에 건너가서 정치영어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지대학교를 공부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독립운동가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의 교사로 부임합니다. 1915년 이승훈 교장이 투옥되자 조만식 장로가 33살 나이에 이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교장직을 맡아서 일반 과목과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라를 살리려면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같은 믿음을 갖고 교육에 임했습니다. 이 오산학교에서 많은 민족 지도자가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에 참석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추록 후 1922년에 평양 산정연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과거에 자기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하여서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깜짝 놀라서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목사님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셨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편히 앉으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장로님의 감옥한 부탁을 받고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 독립운동을 하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나라의 일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주일날에도 누가 찾아와서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급히 교회로 보니까 이미 목사님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주일철 목사님이 뒤늦게 들어오는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오늘은 앉지 말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이 자기 제자가 스승인 나를 갖다가 내가 이 민족 운동 지도자로 나라 일을 하다 왔는데 나보러 서서 예배를 드리다니 괘씸한 거 하고 화를 내고 나갈 수도 있고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는데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나와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치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와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눈물로 기도할 때 목사님도 울고 온 성도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처럼 장로님은 겸손한 주의 종이었고 또 광복 이후에도 올라마자고 할 때 나 혼자 살기 위해 북의 동포들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남아 계셨다가 6.25 때 총사상에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의 겸손은 모든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큰 귀감이 되었고 마음속에 깊이 그의 겸손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 6181국에 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잠시 스치는 만남에도 친절한 사람과 마주했을 때 기분이 참 좋아지죠. 물건을 사려고 잠시 들른 편의점에서 친절한 점원을 만나도 기쁘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의 반가운 인사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만남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서 좋은 만남이 주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드리게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먼저 복된 만남을 주셨죠. 룻에게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반전이 되는 삶을 허락하셨고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됐지만 자신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의 한마디 덕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기에 우리는 더 좋은 만남을 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김대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8034님, 서울에서 청취하며 식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렇게 문자 메시지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1704님, 은혜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청취자분들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도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네요. 7748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미술 공방에서 언니와 모자 만들며 듣고 있습니다. 늘 공방에서 24시간 듣고 전파 선교사로도 함께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5월이면 더 그립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5월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기쁜 달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고백하시고 소망하시는 대로 더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꼭 채우실 것을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언니가 곁에 계셔서 아마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두 분 모두에게 더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길 기도할게요.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으시고요. 이어서 1704님의 신청곡 은혜까지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1511님,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극동방송을 듣곤 하네요. 말씀과 찬송이 늘 은혜롭습니다. 영국에 있는 딸 늘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해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송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방금 전에 잘 들으셨겠죠? 아, 비록 멀리 있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1511님의 메시지를 보며 더 느끼게 되는데요. 건강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하니 따님도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0193님,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와 고향시에 꽃구경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아름다운 계절이어서 그럴까요? 오늘따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참 많아서 기쁘네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정민성, 존노, 박현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은혜 아니면.

0: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 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김진입니다.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꿀처럼 달지만 그 끝은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말과 행동이 세속으로 향할 때 우리는 이미 유혹의 문턱에 서 있으며 유혹은 겉보기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영혼을 파괴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무너졌듯 죄는 언제나 사랑의 방향이 잘못될 때 시작됩니다. 돈과 쾌락, 인정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현대의 음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잠언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랑이 식으면 유혹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패이며 그 친밀함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첫 곡 거룩거룩거룩 하우 프라이데이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또 러브가 노래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온다든지 또 미워질 때가 있으면 사랑이 식어지거나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공고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주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팻분이 노래하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국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찬양과 나의 영원하신 기억,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욕은 지혜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 비로소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갖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시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누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해드렸나요? 어떤 친구는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떤 친구는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로, 또 어떤 친구는 사랑의 포옹과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사랑의 말로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지 궁금하네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

오늘 첫 곡으로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요? 특별히 부모님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매일 아침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때로는 늦잠 자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또 매일 아침 더 자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깨우고 아침을 차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부모님도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과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한다면 부모님은 무척 힘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느끼는 감사의 마음은 꼭 부모님께 표현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알 수 없어요. 친구들 중에는 저는 조금 쑥스러워요. 우리 집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면 어떨까요? 부모님을 꼭 안아드려 보세요. 부모님의 눈을 맞추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 가족은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찬양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장 큰 사랑이 될 거예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이 꽃피는 멋진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열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부르며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윤보연 어린이가 부른 임마누엘 가정,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베드로예요. 3월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또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의 부끄러웠던 또 다른 행동에 대해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나를 제자 중에 대장 제자로 삼아주셨지만 나는 자주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주일이니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가 큰 교훈이 되길 바래요.
2: 빨리 자리를 옮겨야겠어. 내가 이방인 형제들이랑 식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들은 분명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저들은 유대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0: 이렇게 생각하며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을 떠나 그들과 거리를 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가 유대인이기에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친구가 되거나 함께

타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대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그리고 바나바와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멀리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그때 그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친구는 없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혹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룹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여러분의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꾸며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방송을 듣는 친구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친한 친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귀고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하며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함께해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로 변화될 수 있어요.

0: 베드로의 행동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 형제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매우 좋지 않은 행위를 했던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이 일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1: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왜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이방인 형제들과의 교제를 피하십니까?
0: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 처음 교회들이 세워지는 시기에 교회 최고 지도자로서 본을 보였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편을 가르거나 편을 가르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귀고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외로워 보이는 친구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도와주고 편을 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우세요.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변화해요. 예수님은 조금 조금씩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용기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주저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예수님 나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랍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최고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신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음악신동 모차르트. 이분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불세출의 교회 음악과 또 일반 세상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아버지가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선생님이시고. 그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어린 아기가 어려서부터 음악을 접하고 그래서 3살 때 이미 피아노 금반을 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5살부터는 음악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이렇게 그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중대한 힘을 끼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는 부모님들이지만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역시 우리 자신들도 최고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아시겠죠? 최고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덕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죠? 이미 마음에는 정답을 다 이렇게 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힌트는 성경 읽은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자녀이고요. 그런 우리 친구들이 최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하고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참 재미있고 교회가 재미있고 또 예배 시간 즐겁고 그렇게 되기를 참 원합니다. 너무나 중대하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조 첫 번째 할아버지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함께 아담의 모든 후손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슬프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언젠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떠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영원히 계시면 좋겠는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곁을 떠나시고요. 예? 죽음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세상 살 때 많은 근심도 하고 또 어른 당하고 우리 자녀들 안 아프고 잘 크면 좋겠는데 한 번씩 또 자녀들이 아픕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파요. 그때 친구들도 괴롭겠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아기가 이렇게 아픈 것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축복이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I라는 기술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을 한번 접하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질문도 해보고 또 어떤 뭐 연구할 생각할 가치가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좋은 AI가 말입니다. 인공지능 어떤 과학자들은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지금은 우리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친구 같은 파트너이지만 이제 이 AI가 너무 능력이 높아져서 사람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면 어쩌면 이 AI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좀 나쁜 과학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렇게 AI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AI가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같이 협동해야 되는데 그 룰이 깨어지는 날이 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조 아담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했더라면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많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치 못하게 됐기 때문에 첫째 아담 그분이 불순종함으로 모두가 불행하게 된 것 하나님 아시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인들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이 죄인들을 구해내라 하는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죽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벌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더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우리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또 다른 이야기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예배보다 나으니라.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무엘 시대에 임금은 살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꼭 이 이야기 들려줘라.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할 때 너희가 승리하면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이제 참 진멸시키고 또 전리품도 일체 갖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군대는 병사가 많아야 되고 또 전쟁 무기도 좋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은 모든 것이 약했지만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적군에게서 빼앗은 좋은 것들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엄중히 책망하셨죠. 너가 나의 말을 불순종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0: 예,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보석 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준 예수님을 또 믿고 사랑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기를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힘쓰시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진실로 하나님 복을 받고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님 자신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최고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함께 화이팅 하십시다.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이 온 식구들이 함께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큰 인물이 되고 또 우리 나라의 큰 인물이 되며 세계를 누비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천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어버이날을 지나며 잠언 1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했는데요. 귀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드린 것뿐 아니라 우리들도 약속대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요. 그 가운데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바르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동산 이 시간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헌신에 감사드리며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눈물 어린 그 사랑 띄워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걸음마다 주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헌신적인 부모님의 모습,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주시는 어머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감을 감사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메소스프라노 이다정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우리 부모님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날도 인도하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미경의 찬양이었고요. 너는 내 것이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어머니께서 성경책을 읽어주시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나도 말씀 읽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찬양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좋은 나라 사람들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물 위를 걷는 자 준비했습니다. 깊은 바다 같은 우리의 인생길,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고 계시며 내 옆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바다 위를 마치 반석 위를 걷듯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반석 위를 걷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나갈 기뻐했을지라도 이제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양지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언제나 바라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이고 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완전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하며 후원하고 격려해주는 완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바로 성도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요, 부모 자녀 간에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직접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낡고 작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였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링컨을 길러냈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든 겁니다.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기도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1: 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백정보 땅보다도 성경 한 장을 가져라. 네. 성경 한 권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정직, 진실, 모든 면에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넘겨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성경 때문에.
0: 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극동방송 운영위원이신 박은정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은 우리 성가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왔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10년은 넘은 것 같죠?
0: 아, 네.
2: 네네. 그때부터 섬기게 됐어요.
3: 박 권사님은 부지런하고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2: 아, 저는 잠깐 교편 생활을 했다가요.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집에서 그냥 살림했어요. 그래서 애가 많아서 애 키우다가 이제 막둥이가 다 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0: 네. 네.
3: 아니 뭐 애들 키우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 일이 애들 키우는 일인데 몇 남매예요?
2: 이남 이녀고요.
3: 삼남매?
2: 사남매.
3: 사남매.
2: 이남 이녀.
3: 와. 와. 지금 몇 살이에요, 걔들이 다?
2: 지금 뭐 40살인 애도 있고 26살인 놈도 있고 또 가운데 둘 더 있고 해서요.
3: 네. 아니 네. 권사님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
2: 안 보이는데 많아요 목사님.
3: 근데 내가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고 또 늘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2: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89년도에 만났어요. 네네.
3: 또 남편 되는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2: 아, 저희 남편은요. 우리 오빠 친구예요.
3: 오빠 친구?
2: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요.
3: 와. 와.
2: 네.
3: 그러면 늘 오빠 그러겠네.
2: 아니, 늘 좋은 오빠였죠.
0: 그런데 어떻게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2: 아, 저희 오빠가 얘를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고 너무 능력도 좋고 너무 인성도 좋고 해서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은정이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0: 와, 친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네. 싶다 할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한 형제님이었겠네요. 네, 당시에.
2: 네,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0: 네. 네.
3: 그러면 극동방송하고 인연은 어떻게 돼서?
2: 제가 기억에 이명선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계실 때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왔었어요. 아, 이래저래해서 제가 보니까 전파선교사 헌금을 이렇게 내시네요 하시면서 한번 만나뵙기를 원하셨어요.
0: 네.
2: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만났는데 이 운영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선교회에 목숨을 건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뭐 돕는데 전혀
3: 지금도 그 이명선 하고 연락이 있어요?
2: 아, 그 부장님이 뭐 대전인가 부산인가로 가셨는데 아무튼 지방으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겨서요. 지금은 퇴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그 후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장님 덕분에 극동방송에 오게 됐어요.
0: 예. 전파 선교사로 원래부터 쭉 선교 후원을 섬기고 계시다가
2: 네.
0: 또 운영위원으로 네. 좀 더 애정을 갖고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됐군요.
2: 네네.
0: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내가 섬겨야겠다 마음 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2: 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은 다른 뭐 유행가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극동방송 듣고 다니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듣기만 하고 또 은혜만 받고 내가 이렇게 혹시 몰래 뭘 이렇게 음식을 몰래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했죠. 이거 전파상에서 해야겠다 하고 거기 항상 뭐 320에 몇 번 이렇게 연락해 예.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운전하다가 옆에 차 세워놓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0: 극동방송 많이 애청하시고 전파 선교사 섬긴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또 이제 운영위원까지 섬기게 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섬겨보시니 어떠세요? 또 극동방송과 더 긴밀하게 네. 사역을 동역하게 됐는데 청취자로서 느꼈던 극동방송 또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동역하게 되니 또 이것이 다르더라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2: 아 저는 이 만약에 내가 청취자로서만 남아 있다면 내가 우리 목사님도 옆에서 뵐 수 없었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극동방송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운영위원 하면서 첫째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같은 교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그 좋은 친구들 때문에 실은 더 오래 더 애정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네. 네네.
3: 근데 애들을 사남매 키우고. 네. 근데 남편은 그럼 의사인데. 네. 무슨 의사예요?
2: 네, 정형외과 의사예요.
3: 정형외과?
2: 네네.
3: 뼈 부러지고 그런데.
2: 네, 뼈도 부러지고 뭐 외상 있고 뭐 네. 화상도 당하고 이럴 때 필요한.
3: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면. 이제 아우 저 권사님 남편이 외과 의사인데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가면 만나요?
2: 시청역 성모 정형외과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병원을 옮겼어요, 목사님. 네. 그 저쪽 다른 쪽에 있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3: 그러면 저 네. 기계도 좋은 거 갖다 놨고.
2: 네네. 네.
3: 뭐가 네. 제일 잘해요, 남편이?
2: 남편이 원래 고관절 박사예요. 박사를 고관절 쪽으로 했고요.
3: 그러면 저 뭐 요새 의사들이 순환기 같은데.
2: 맞아요.
3: 예. 어떻게 극복을 해요?
2: 저는 이제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실은 이제 의사들이 순환기라는 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보내주신 환자 보고 하는 거죠.
0: 네.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또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겠네요.

0: 네네.
1: 네.
2: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애들이 사남매인데 네. 이제 걔들이 다 자기 일 찾아서 나가고 네. 결혼은 했어요?
0: 딸들 둘은 다 결혼했어요.
2: 벌써?
0: 네, 다 미국에 살아요. 근데 네. 다 해외 네. 해외 동포라서 좀 슬퍼요.
3: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0: 네, 네. 네.
2: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갈 사람들은?
0: 한 해는 사업하고 있고요. 한 해는 막둥이는 운동선수예요, 목사님.
2: 그래도 다 사남매가 믿음이 좋고.
0: 아니요. 제가 BC하고 AD로 나눠서 애들 낳았는데 BC 애들은 지금도 선생님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에너도미노에 난 애들은 하나님 일찍 만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요.
3: 아, 다른 두 자녀도 네. 또 신앙이 깊어지기를 네,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0: 네, 네. 네.
2: 그럼 부모님들은?
0: 저희 엄마 외할머니 때부터 감리교회 다니셨다고 해요.
2: 그렇구나.
0: 네네. 저는 이제 캐톨릭 학교를 중학교 다녔고요. 아. 엄마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을 못 됐는데요. 엄마가 40대에 가셔가지고 신앙을 다시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지금 연세가 90세인데요. 성가대도 하세요.
3: 와.
0: 근데 계속 목소리를 써서 그런지 90세 같지 않게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지금도요. 건강하게 계세요.
2: 그럼 시댁은?
0: 시댁은 저희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죠.
3: 와, 그러셨군요.
0: 네네.
3: 네.
0: 그리고 우리 동서는 제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3: 야, 권사님께서 또 한 네.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0: 맞아요.
3: 뿌린 역할을 하셨군요.
0: 네네.
3: 예. 앞서서 권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0: 네.
3: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스스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전도한 건가요?
0: 아,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모상 앞에서 왜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춘기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캐톨릭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너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짝꿍한테 나 너무 가기 싫어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내 짝꿍이 걔가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예,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따라 교회 갔는데 제가 너무 교회가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성결교회부터 다녔어요.
2: 교회 가기 시작했고.
0: 네, 그때부터 교회 갔고요. 그때 가자마자 또 얘가 막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세례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입문하게 됐죠.
2: 아니 그러면 네. 이제 본래는 시집 가기 전에는 교사노릇을 했어요?
0: 네.
2: 무슨 뭘 가르쳤어요?
0: 제가 영어영문과를 나와서요. 영어과 교수 조금 했어요.
2: 그러면 그 영어 이제 교사노릇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 키우고
0: 네.
2: 그 다음에는 교사 접고
0: 네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부쩍부쩍 정신없이 살았죠.
2: 그럼 이제 남편 좀 도와주면서
0: 그냥 집에서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기도 해야했던 것 같아요.
3: 아.
0: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새벽기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새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2: 근데 권사님이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외운다고 그러더라.
0: 아, 네. 제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막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많이 외웠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올 때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일 때 그 교회를 다 못 나오게 했잖아요. 사역도 다 중단하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 어떻게 항상 가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암송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2: 한국말로 낭독했어요? 영어로
0: 외웠어요? 아니 한국말로 외웠어요.
2: 한국말로?
0: 네.
2: 그러면 저 그 외운 절수가 몇 개나 돼요?
0: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좀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목사님.
3: 네. 네.
2: 그럼 어디서 걸러서 외워요?
0: 그 친구 중에 키르기스탄에 그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성경 외우는 그 또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50번씩 읽게 하고 제가 2번 읽으면 100번 읽고 뭐 4번 읽으면 200번 듣고. 근데 제가 뭐 성질 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걸 외우고. 그래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 복음, 헌신, 전도, 뭐 하나님의 성품, 야.

0: 뭐 이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1: 주제별로 네. 분야별로 네.
0: 180 구절을 구절입니다. 신약의 1189절 구약의 1189절을 네.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2: 내가 어떤 부대 사령관을 가봤는데 사무실에 네.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고 늘 외우더라고. 네. 요만한 쪽지에다가 네, 네. 바쁘니까 네. 나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저 고등학교 기독교 신학교 할 때마다 일주일에 석 절씩 외웠어요. 영어로. 네, 네. 이제 그게 지금 설교의 재산이 된 거지. 네. 그 숙제예요. 또 찬송가는 뭘 그렇게 좋아해요?
0: 저는 저 장미꽃 이슬.
1: 아, 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0: 네, 네.
1: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뭐 특별히 항상 부르면서 그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락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아,
1: 찬송의 가사, 네. 시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0: 네, 네.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신다는 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1: 만약 박 권사님이 말해요.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전파선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내가 극동방송 운영원 이런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뭐 전파 선교사나 또 그 지역에 복음 방송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2: 아, 저희가 항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시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 뭐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간증하는 사람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항상 자리와 환경에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네. 요셉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정말 틀기만 하면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방송을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이야 뭐 앉아서 꾸준히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방송은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가득하고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면은 선함을 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찬송을 듣는다면 네.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정화되지 않겠어요.
0: 아, 행동도 방송을 하고 청취하는 그래서,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2: 제가 네. 특별하게 내가 뭐 극동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네. 또 내가 무슨 방송을 내가 뭐 만들지도 않아도 어떤 그런 프로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1: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2: 맞아요, 목사님.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다 그럼요. 믿음, 찬송, 설교. 네. 그게 좋죠.
2: 아, 그러면
1: 믿는 사람들로.
2: 네.
1: 그러면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극동방송에 고정시켜놔.
2: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응을 좀 보이던가요? 어떤가요?
2: 그렇죠. 좋은 말씀 많이 나오더라. 뭐 아, 이렇게 그래요? 그런 얘기하죠. 네네.
1: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요?
2: 아,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1: 아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하죠.
2: 아, 좋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0: 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네, 앞으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권사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앞서서 10년 전부터 극동방송 애청하다가 이렇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청취자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한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만 듣다가 네.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2: 아, 저야 너무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진짜 행복자 같아요.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실은 방송을 통해서 주로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뭐 73년도에 그 빌리그린 목사님 뭐 통역할 때 뭐
0: 네, 여의도
2: 저는 그때 뭐 11살이었 네. 9살이었나요? 그러니까 올 수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뭐 그런 목사님이었다. 뭐 전 세계의 뭐 침례의 총연맹의 뭐 회장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수원 중앙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셨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뵐 수 있고 맨날 악수도 하고 네.
0: 또 이렇게 친근하게 대우도 나누시고
2: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0: 아 그러세요?
2: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띄엄띄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대외적으로 내가 가깝게 항상 모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0: 그렇죠.
2: 근데 평전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0: 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2: 맞아요.
0: 감동받아 단숨에 다 읽으셨군요.
2: 네. 네. 그래가지고 더 그 전에도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 말씀이 늘 뭐 화통하고 저희 마음에 탁 꽂히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게 됐죠.
1: 저 권사님의 목요일날마다 네. 찬송 인도를 하는데 네. 그 찬송 인도하면서 제일

0: 이런 찬송을 계속 마음에 와서 다 한번 연결을 해 나는.
1: 네.
0: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참 위로가 되죠 찬양에서.
1: 아, 그러면요 목사님.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네. 이런 찬송 부르면은 저 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울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또 내가 늘 애창할 수 있는 찬송 박 권사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이 뭐예요?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
0: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중한 죄짐 벗고 네. 보니 네. 슬픈 마음은 이 세상.
1: 네.
0: 어 그걸 좋아하는구나. 네. 한번 불러드려요.
2: 네. 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차집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2: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그러면 앞으로 네.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1: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시므온과 그 평생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진짜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권사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0: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네. 남편하고 신앙이 비슷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어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극성맞게 교회 일에 열심히 그렇게 좀 핀잔을 주는 남편도 있을 텐데.
1: 아 그러면 젊었을 때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젊었을 땐 제가 뭐 화나고 속상하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많고 집에 뭐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는 항상 24시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
2: 그때 당시에는 또 자주 교회에 가는 아내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 되신 거군요.
1: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적과 뜻이 같아요, 목사님.
2: 아.
1: 네.
0: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1: 제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최고죠,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목사님.
2: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박은정 권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있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에너지 있게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 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나눌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땅에 참 많은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것 중에 아마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만 돈이 생명보다 귀하진 않죠. 명예도 좋아하지만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전부를 걸만한 사명을 발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내 삶을 살아가기에 집중할 그 사명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씨름을 통해서 삶을 걸 사명을 받았기에 오늘 하루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사랑하면 닮아간다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윤리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둔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도덕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윤리학은 자유의 윤리학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안식일의 정서적 지적 안식은 성령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성격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좀 더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은 안식일의 리듬이 우리를 행위의 윤리학이 아니라 인격의 윤리학으로 인도한다는 뜻이다. 행위의 윤리학이란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윤리적 체계를 말한다. 그 결정의 기초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따르는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하는 것이다. 반면 인격의 윤리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미덕이 자라게 하셨다면 어느 경우에나 우리 행위는 그 인격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기 원하

할수록 더욱더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을 것이다. 즉 우상 숭배, 살인, 절도, 간음, 탐욕을 반대하는 가르침과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진심으로 따를 것이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자주 달아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몇 편을 읽어보십시오. 경건의 연습이 될 것입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도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윗이 이 참회의 시를 지을 때 느꼈던 심정처럼 나도 이렇게 죄 때문에 아파 본 적이 있었던가? 아둘람굴이나 엔게디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궁휼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내 영혼도 어려울 때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가?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주님의 형상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주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정신을 당신 안에서도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서신서로 향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죄인의 괴수요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조명해가며 성경을 읽는다면 말씀을 읽는 도중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횟수가 잦아질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읽은 것처럼 저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주소서. 제게 참 믿음과 사랑의 불꽃을 허락해 주소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슬픔의 불 가운데 라는 제목의 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고난들을 막아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매번 슬픔의 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아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고통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슬픔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의 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거나 슬픔과 관련된 사건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슬픔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와 슬픔과 고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실수로 허락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은 많은 천박한 것들을 불태우지만 그렇다고 항상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자아를 찾게 하든지 자아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성공 속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성을 잃습니다.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는 슬픔의 불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과 인간의 경험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슬픔의 불을 지나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을 언제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면 그는 당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슬픔의 불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내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슬픔의 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김경민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대략 400년의 기간이 숨어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요, 이들의 모습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이주민들이 40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무려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납니다. 이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민수기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남자 장정만 60만으로 생각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지요. 애굽의 왕 바로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존재이고 적과 합하여 애굽을 무너뜨릴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면 강대한 애굽의 왕일지라도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좁아지고 부정적인 면만을 확대해서 보게 되지요.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 맺어진 분명히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면서 이들은 실제로 갈등하게 되고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대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자신의 자아상은 초라하고 관계는 깨어지게 되죠. 보이지 않지만 육체를 파괴하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생을 파괴하는 이런 영혼의 질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로와 같은 두려움으로 혹시 삶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만을 바라보는 인생은 두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이 아닌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삶에 찾아오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 즉시 예배 자리로 나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소망이십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말씀의 빛 앞에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향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족은 항상 곁에 있어서인지 공기나 물처럼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번, 함께 대화하는 한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혹시 가족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친지나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 옛 직장 상사 같은 분들께 따스한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문자 인사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지난주가 어린이주일이었고요. 이번주는 가족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어버이주일에 어울리는 곡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어머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리라. 내가 슬피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내가 기뻐 웃을 때 기뻐 감사와 찬송을 부르십니다.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어머니께 받은 사랑,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들으십니다. 베이스 김요한의 음성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베이스 김요한이었습니다. 김요한 씨 어머니가 찬송을 참 좋아하셔서 김요한 씨가 찬송과 녹음을 또 많이 했어요. 어머니 사랑하니까 또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요괴뱃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 애절한 가사입니다. 요괴뱃의 노래, 요괴뱃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편곡에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철의 봄바람 전영택의 시입니다. 전영택은 소설가이면서 목사님이셨죠. 그의 소설에는 가난하고 착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따뜻한 인간애를 그려낸 작품들이 많은데요. 기독교 잡지 발간에도 큰 일을 하신 분이죠. 작곡가 또 구두회는 숙명여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화성법이나 대입법 등에 관한 저서를 많이 남기셨고 예술가곡이나 여러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또 생애 만년에는 구국기도회 등 나라를 위한 일도 참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집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제목은 우리 집 인천 실업상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 첫 구절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또 연합을 강조하기도 하죠. 예배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테너 구균종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테너 구균종이었습니다. 이번에 존 로터 곡 준비했는데요. 로터의 곡 지난 시간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5월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들으실 곡은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이라는 곡입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주 만드신 이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들과 노래하는 새들을 보며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캠브리지 싱어스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눈을 들어 이 세상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 은혜를 보아라. 주님 주신 기쁨과 놀라운 일,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다. 주께 찬양하라 온 피조물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총, 만물을 주신 사랑과 은총. 눈을 들어 저 해를 보아라. 주님 주신 산천의 풀과 나무를 보아라. 골짜기 흘러가는 맑은 물 주께 찬양하라. 온 피조물아 주께 감사 찬송을 드리자.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참 노래도 좋습니다. 오늘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영어 노래인데 We Are the Body of Christ라는 곡인데 스콧 웨슬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곡입니다. 가사 제가 좀 불러드리면요.

We are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주의 지체. 좀 분위기가 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가사가 좋고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존 크리스맨의 노래였습니다. 찬송한 곡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주와 벗엉겨. 요즘은 날마다 주와 멀어져라 하는데 이 독창하시는 분이 벗엉겨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사로 불러드릴게요. 날마다 주와 벗엉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문이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사인데요. 오늘 소프라노 신용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날마다 주와 벗어겨. 소프라노 신영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찬송가인데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실황인데요. 소망교회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고요. 곡중 독창은 이아람과 강윤광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소망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이아람과 강윤광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요, 하우스홀드 오브 페이스라는 원제목의 곡인데요. 우리 제목으로는 아마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주사랑 넘치게 하소서. 세상 풍파 몰려와도 주 안에 굳게 서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 영광 나타내리라. 기도의 불 꺼지지 않고 찬양 소리 가득한 집.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 영광 나타내리라. 이런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스티븐 그린과 메리진 그린 두 사람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Household of Faith.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또 다른 제목으로는 믿음의 가정이라고도 하는데요. Household of Faith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쑥스럽기만 한데요. 방송가족 여러분, 부모님께 어버이날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셨다면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전화 혹은 편지로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박신아 카이오고요. 그 다음에 눈물 어린 그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이고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성화산책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아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밟혔다면 나를 사다리로 믿어줬으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김도윤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찬양은 강찬의 섬김. 찬양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전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우리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이야 라고 뭔가 밟히면 그렇게 성질이 저도 좀 납니다. 좀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날 때가 많죠.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를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지? 또는 왜 내게 이렇게 대우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뭐라고 야단치시는 그 음성까지는 못 듣지만 그저 웃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인데 넌 그것 하나 참을 수 없을까? 라는 그런 미소를 짓고 저를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못 참을 게 없고, 그리고 정말 나를 사다리로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다리가 꿈틀하면 그 위에 사다리 위에 올라간 사람은 쓰러지겠죠. 오히려 그렇게 희생해주고 그리고 낮아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밟혀도 그 자리에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한 늘 기쁘고 늘 마음이 담대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오늘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함께 많은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마음을 기울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숨죽인 밤 약속 시간에 드는 발걸음처럼 시계초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뒤집어 쓴 스피커 늙은 노새처럼 쌕싹거려도 이 밤은 인생의 연주를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순간입니다. 숨죽인 침묵과 아침 빗소리 같은 잡음을 마음으로 거둬내고 나면 화려하지 않지만 느긋한 인생, 청년 같은 삶의 이야기가 영혼에 스며들고 눈물과 질고를 겪으며 날카로워진 마음의 모서리조차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같이 바라볼수록 그립고 그립습니다. 비록 당신의 순간이 현재를 과거로 스쳐가는 시계 초침처럼 의미 없이 흘러가도 당신의 인생은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잊고 있던 꿈을 되살려 주셨기에 한숨 한숨 타고 들리는 인생 노래를 들으며 뜨거운 감사와 마음의 사랑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세상에서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 눈에 깜빡임과 숨쉬는 속도와 심장의 두근거림은 한결같습니다. 오히려 이 한결같음은 우리에게 쉼터로 향하는 표지판 같아서 분주함을 잊고 잠시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를 듣고 있는 시간만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인생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비록 아름답지 못하지만 이 부족한 목소리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입술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대가 이 시간 음악과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오늘도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 깊숙이 믿음의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당신의 인생 희로애락의 노래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 인생 이야기, 고민, 눈물, 염려를 다 공감해 주지 못하지만 사랑의 주님은 당신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즐거워하심을 아십니까? 훌륭한 연주, 뛰어난 음악가에게는 그 음악 세계를 인정하며 기꺼이 추천하는 라이너 노트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 앉으시사 그토록 주님의 마음을 기쁘고 설레게 했던 당신을 추억하며 축복의 라이너 노트를 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여,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당신을 잊어도 편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눈빛을 마음에 담아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의 노래를 들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주 하나님의 사랑에 듣고 싶습니다.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엔의 찬양 내 주 되신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Sometimes we try to understand everything with our own thoughts, but life still feels so confusing, right?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But today's scripture reminds us that we do not have to figure everything out on our own.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God is asking us to trust Him with all our hearts.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Even when we cannot see the whole picture, God can see what is ahead, right?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So even when the road feels uncertain, God is still leading us step by step. So today, everyone, may you lay down your worries and place your trust in the Lord. 우리 앞에 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모든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희길 소망합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Al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3 verse 5 and 6.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rely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know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1: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0: Sometimes we want to know everything, like every detail about what is ahead. We want clear answers, certain plans, and road without any problems, right?
1: 네,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싶어요. 또 모든 것에 답이 있으면 좋겠고 계획도 다 있으면 좋겠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길을 늘 원합니다.
0: But life does not always work that way.
1: 하지만 삶은 또 언제나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There are times when we cannot see what God is doing. It can feel a little like driving through heavy fog, right?
1: 네,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지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가 있죠.
0: You can only see a little bit of the road in front of you.
1: 앞에 길만 조금 보일 뿐이에요.
0: But if you keep moving carefully, little by little, the road becomes clearer.
1: 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우리 길은 조금씩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0: Our walk with God is often like that too. He doesn't always show us the entire journey at once. That's the problem, right? I mean, it's not a problem. Our walk with God is often just like that.
1: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도 종종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충분한 빛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네, 기억하자고요.
0: So today, even if you feel uncertain, keep trusting Him. That's important one, right?
1: 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불확실하거나 네,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것입니다.
0: You and I, we're gonna do that, right?

We need thee every hour.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Right? As we close today's program, let us just remember the words from Proverbs chapter 3, verse 5 and 6.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rely on your own understanding. 네,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You may not know exactly what tomorrow will bring. You may still have questions, worries, or decisions in front of you. 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But God already knows the way ahead.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요. He is so faithful. He's good and he will guide you step by step.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고 좋고 또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주 신실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et go of fear and hold on to trust.

우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이길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And I'll be back next time, everyone. And also,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인 것도 잊지 말자고요. He is a good God,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He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Bye, everyone.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은 산 정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도달하는 가장 낮은 곳에는 광활하고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서 생명의 보고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 세상의 그 어떤 강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강물이 나는 높이 솟아오르겠어 하고 교만해진다면 그 물은 증발해서 사라질 뿐이지 결코 바다라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가장 낮은 통로를 만들었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을 거역하고 성을 어지럽히던 흉악한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군사들에게 포위되었고요.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는데요. 볼 것도 없이 뭐 당연히 당장 처형당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반역자는 왕의 발치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떨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엎드림과 외침에 왕은 칼을 뽑는 대신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왕은 반역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왕궁의 신하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성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에게 있었던 귀신은 심판이 두려워서 엎드렸지만 그 엎드림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결박에서 풀어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엎드리는 자는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의 보호 아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워십의 위대하신 주,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이르러서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을 본 귀신들은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쾌락과 음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대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유명한 화가의 마지막 작품인 유작이 세월이 흘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덧칠을 하면 할수록 그림은 더 흉측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그림은 버려진 채로 창고에 방치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화가 유명한 화가의 제자였던 복원 전문가가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자는 그림을 작업대 위에 낮게 눕히고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버린 채로 오직 원작자의 의도에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림이 화가의 손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먼지가 닦이고 색이 살아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화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못한 채로 살았던 귀신 들려 파괴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원작자이신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한 곡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네, 찬양한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은 이 아직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막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귀신이 물러가려면 몰사당해야 할 돼지떼가 필요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귀신과 돼지떼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옮겨간 거죠.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은 우리를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욕심의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의 한 대형 공항에서 활주로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발견되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공항 측은 즉시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을 전면 중단시키게 됩니다.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천 명의 승객이 약속 시간을 놓치는 대혼란이 있었고요. 그렇게 항공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항 관계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비싼 비행기도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도 아이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마인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그 동물을 경시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매여 짐승처럼 살던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사람답게 회복시키시는 일이 그 어떤 경제적 손실보다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주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축복하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환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송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안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송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고물상 구석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뭐 뗄감 정도로 여겼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는 순간 단번에 그 바이올린이 수백 년 전 거장이 만든 수십억 원 가치를 지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제작자는 그 낡은 나무 판때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왜 저런 쓰레기 같은 것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거야 라고 비웃었지만 제작자는 그 바이올린이 수리되어서 앞으로 내게 될 천상의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거라사 광인은 무덤가에 사는 위험한 정신나간 사람일 뿐이었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비웃음과 돼지떼라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보물을 되찾아 오셨다는 것이죠.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실종자는 단 한 명이었는데요. 실종자의 본국인 국가구조본부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십 대의 헬기와 군함을 파견하고 매일 수억 원의 유류비를 쏟아 부으며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생존 확률이 희박해졌지만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나중에 그 한 명을 구조해냈을 때 사용된 구조 비용은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머나먼 곳까지 배를 타고 가셨고 광풍을 뚫고 도착하셨죠. 오직 귀신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보물 같은 그 한 사람을 구조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값은 주님께 너무 비싼 비용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땅한 지불 비용이었다. 당연한 비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최한성의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세 예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최한성의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세이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요,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자신의 돼지도 몰살당해서 경제적 손실을 볼까봐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떠나시기를 구하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며 귀신 떠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 성내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일에 동참했지만 욕심 때문에 두려워했던, 예수님 떠나가세요 했던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 그 다음은 없었다는 거죠. 욕심의 울타리에 갇혀있으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난한 어부가요, 바다에서 우연히 아주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물 상자를 건졌는데요, 상자를 열다가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부의 낡은 그물이 조금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던 어부는 그물이 찢어진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다이아몬드를 바다에다가 집어던져버리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면서 이렇게 한탄했대요. 이 나쁜 돌덩이 때문에 내 소중한 그물

우리 망가졌잖아. 에잉 그냥 에잉.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경악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금을 그거 다시 사면 되지. 그 다이아몬드는 당신 가문을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보물이었다고요.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죠. 은혜가 임할 때 내 삶의 기득권이나 재산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물질 중심적 사고의 비극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보물을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서진의 내 사랑 나의 귀한 보물아, 시와 그림의 보배.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김서진의 내 사랑 나의 귀한 보물아, 슈아그림의 보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여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예, 가장 가까운 곳,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때로는요 멀리 떠나는 선교보다 더 힘들고 더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까지 열심히 찾는

찬양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마커스의 전화세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정호입니다. 여전히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는 은이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선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리고 박희봉의 내 진정 사모하는, 또 이어서 더 라이트 워십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었습니다. 왜 감기가 참 잘 낫지 않네요. 이 감기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니까 최소한 2주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미 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아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네 곡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오십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에는 실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트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곡의 찬양 더 준비했어요. 먼저 랜디 로스웰의 영어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로 십자가 그늘 밑에, 새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더 주님으로 채워져가고 더 주님을 깊이 알고 그만큼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강시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찬양 인도작 교회에서 앨범에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 인도작 교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잘 계셨죠? 어저께 저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일주일 만에 주일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아이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제 약간 살짝 감기 걸린 이 소리가 안 나와서 예, 여전히 조금은 좀 부족한 목소리로 오늘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기온이 또 바람이 참 차기도 하고 또 많이 불기도 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호흡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나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오늘 주일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가파워 워십의 웨이메이커 들려드렸습니다. 이 웨이메이커 찬양은 코로나 시절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불렀던 찬양이죠.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선포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절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간절히 원했던 브레이크스루를 하기를 원했던 이것을 뚫고 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했던 그런 시기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도 이렇게 영어 찬양을 많이들 부르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국내에 있는 찬양팀들이 또 예배팀들이 그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들을 영어나 이제 타국어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또 함께 와서 들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웨이메이커가 맞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너무 빠르게 환경과 사회가 변하고 있어서 정신없잖아요. 저 정신없거든요. 어떻게 적응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정말 익숙한 방식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어색한, 그리고 이 어색함이 너무 빠르게 이제 달려오는 이런 시기에도 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찬양이 팬데믹 기간에 많이 불려졌던 것처럼 더더욱 그 기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 예배보다는, 보다는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다시 그것도 이제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환경들 때문에 서로 그 공동체가 만나지 못

예배하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도 있죠. 그랬을 때 비록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없고 우리가 온기를 서로 느낄 수 없지만 그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만드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심은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예수님은 내가 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 영원하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생명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만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만 후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불교나 유교를 믿더라도 착하게만 살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함이 마치 우리가 느낄 때는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똑바로 보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주님 앞에,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실패한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되지만 실망이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 합니다. 어제 신청해주신 신청곡이에요.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예배 찬양은 워시퍼스 무브의 부릅니다 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이어스의 위대하신 주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 곡 뒤에 찬양 뒤에 이 커브워십에 주님의 선한 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커브워십 미니스트리 4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풍성한 예배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팀들이 풍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2주간 수원에 있는 교회의 그 예배 보컬들 세미나를 섬기고 왔어요. 2주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교회 보컬

이름으로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예배팀 중에서 이제 싱어팀들, 보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4개 교회를 만났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 집중해서 훈련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많은 장비가 생기고 또 찬양 예배를 많이들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밴드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공을 하셨었거나 아니면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연주하시는데 아직 이제 보컬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마추어 분들 그다음에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소심하시고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서로가 또 서로에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마이크라는 걸 쓰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의 눈치가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 가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들로 그걸 확인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의 찬양대의 시작, 성가대의 시작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우리를 거룩한 찬양의 선봉대로 예배의 선봉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저부터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정확한 조직이 있고 선배들이 존재하는 말씀의 찬양의 선배들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맥을 잇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많은 찬양팀의 멤버분들이, 성도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연습에 임하시고 또 예배를 기대하며 뜨거운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다시 부흥케 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We Love의 찬양입니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래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킬 텐데요. 부모라는 이름, 어버이라는 이름 듣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름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위해 흘리신 눈물과 밤낮으로 쌓아올린 그런 기도.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아가야, 네가 가는 길에 가시덤불이 없기를 바라지 않는다.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튼튼한 다리와 용기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밤마다 무릎 꿇고 빌어주는 나의 기도가 너의 앞길에 등불이 되고 넘어진 너를 일으켜 세우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 네, 나태주님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희 또 방송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성경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마침내 동방사람이 땅에 이르러 번죽들판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양물이 세 떼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기로 양떼들로 마시게 해야 하는데 그 우물 아구에 큰 돌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 모든 양떼가 모이면 비로소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밀어내어 양떼로 마시게 하고 그 후에 그 돌을 우물 아구의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어디 사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하란 사람이요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은 나홀의 후손인 라반을 아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그들에게 그는 안녕하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안녕하시다오 보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오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지금은 한낮이요 짐승들을 모아두릴 때가 아니니 그대들은 양떼로 마시게 하고 가서 풀을 뜯기시오 하고 말하니 그들은 양떼들이 모두 한데 모이고 저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기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으니 그때에야 우리가 양떼에게 마시게 하오 라고 답하였다. 그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왔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라반의 양떼를 보고 나아가서 그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긴 후에 외삼촌 라반이 양떼로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볼을 맞추고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의 친척이라는 것과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니 그녀가 달려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라반이 그 누이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즉시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부둥켜 안고서 그에게 볼을 맞춘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까지의 일들을 모두 말하였다. 이에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골룩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지낸 후

라반이 야곱에게 그대가 내 골육이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할 수 있겠느냐. 내 싹이 얼마면 좋겠는지 내게 말하라 하고 말하였다. 라반이 두 딸을 두었는데 마디의 이름은 리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흐렸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빼어났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당신이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라반은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게 주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였으나 그에게는 겨우 몇 날 같았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윽고 야곱이 라반에게 내 년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그녀에게 들어가게 하시오 라고 말하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어 그가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니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라반은 또한 자기 딸 레아에게 자기 여종 실바를 하려로 내어 주었다. 그러나 아침에 보니 이는 레아였다. 그러므로 그가 라반에게 당신이 내게 향한 이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당신에게 봉사한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되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또다시 일곱 해를 나를 위해 일하는 봉사의 대가로 내가 이 딸도 내게 줄 것이다. 이에 야곱이 그를 행하여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니 그가 야곱에게 자기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다. 이때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자기 여종 빌하를 하녀로 주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가 다시 일곱 해를 라반을 위해 더 봉사하였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아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레아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말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다. 또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내게 붙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 이름을 레이라 지었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비로소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리고서 아이 낳는 일이 멈추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29장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안전 운행을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있잖아요.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 인천에 집을 잡았는데 하룻밤도 그 집에서 안 잤어요. 나오자마자 큰 길에 나왔더니 배륙순면이 있더라고요. 거기 인도군 어리 구이 장사집 저 기억이 납니다. 그날로 갑니다. 우지가지 없는 그 아들 데려와야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세상 하나님 모르기 전에 말로 한다면 내 청춘을 비튼 아이지 않아요. 빨리 돈 모아가지고 아이를 데려와야 되니까. 근데 사장님이 굴더라고요. 여기서 먹고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고 살아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니까 이게 아침에 유독시 일찍 일어나 이런.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그래 돈 모아가지고 중국 국적을 삽니다. 내가 몽골 오면 너무 힘들게 와서 이 아이를 비행기 태서 내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모으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나오니까 아이를 좋은 모습 보고 싶어서 착 양장 빼고 구두 신고 화장하고 나갔더니 엄마 같지 않아서 모았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공항에서 전화를 했죠. 아빠가 북한 사람이니 거기에 담당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를 조사받으러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르더라고요. 조사하는 선생님이 오리지널 탈북민 아이들은 혜택이 있어서 대학 등록금 면제잖아요. 혹시 중국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더니 신원조회가 돼야 된다고. 그래도 자기네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아니 내가 10년 후에 한국 올 줄 알고 이런 중인들을 제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더니 같이 나온 기수원 애들이 교회 가보자. 교회 사람 많더라. 그래 왔더니 그게 주안장로 교회예요.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간판이 없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던 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전화번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에 보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이야 감사하죠. 여기를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아들도 나오고. 그래 이번 주만 나가자 하고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만남이 축복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다가옵니다. 남편은 동장한답니다. 인천에서. 그런 분이 다가와서 저를 이뻐라 이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중국 그 가정 아이가 같이 그 가정을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교회 안 갑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에 10시까지 교회 와야 된다고. 내가 유라이프 회비 15만 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돈이라도 그 큰 돈이잖아요. 주한장로에 갔어요. 가봤더니 탈북민 저 혼자예요. 어머니 학교 하더라고요. 아, 나 엄마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됐잖아요. 어머니 학교는 동하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그곳에 이미애 목사님이라고 찬양 사역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찬양을 계속 시켜요. 근데 제가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는데 꼬이꼬이 울게 되더라고요. 너무 우니까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손수건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학교를 울며 마쳤어요. 목사님께서 그때 엄청 탈북민들이 쓸어 나와서 100명씩 될 때였어요. 그 맡은 목사님이 탈북민들 공동체 이름을 좀 갖고 독립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그 봉사자들 해서 한 170명가량 앉아서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공동체 이름을 갖게 됐어요. 해피 공동체. 근데 그 이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공동체에서 탈북민 100명 되는 이런 공동체에서 첫 집사가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1, 2층이 꽉

차 앉아있는 속에서 제가 대표 기도자로 나가게 됩니다. 북한의 언니, 오빠들 가득하니 눈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와 정말이에요. 나 이 주를 위해서 빛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해라 하는데 그 아이를 잃지 않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이 부러져라 이 수술꽂이 하면서 내가 이랬어요. 손이 아플 때마다 이 손이 안 아프게 두비 안 하고 인차 한국 왔으면 상하지도 않고 그랬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것도 안 되면 짓고지 사놓고 이렇게 오게 하셨으면 이러는데 꽂고 넣으려고 저는 그냥 지켜 왔으면 내가 신학 안 합니다. 저를 알거든요. 마음에 불 같은 게 치밀어서 교역자실을 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문 두드렸더니 우리 그 담당 부서 목사님이 날 만나요. 목사님 저 이런 마음 들어요 했더니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갑니다. 신학교를 기도원에 갑니다. 거기 가서 3박 4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마음 주셔서 지금 소리를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치고 인도하여 이렇게 다 냈는데 저기 합격도 되고 이런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지금이 50만에 입학금에 등록금에 모두 합하면 500만이었어요. 첫 학기가 그렇게 쎘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50만도 없는 판이.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방을 쓰는 한국 분들이 내 것이 5명 들었어요. 그래서 한 새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온 날이었는데 이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방 이렇게 같이 썼는데 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나 구석에서 내하고 제발 말 걸지 말라 이러고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아들이 무슨 깔아 놓고 기도 할라 엄마가 왔다고 한 분은 미국에서 왔는데 남자 문제로 기도 제목 왔다고 쭉 다 나누더라고요. 그다음 날 보고 뭐 때문에 왔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등록금 때문에 왔어요. 이래. 아 아들 어느 대학 가려고 아들이 아니고 나라 가니까 아이 말투 보니까 우리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이랬어요. 아침에 짐 다 싸가지고 거기서 예배 부흥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어귀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있는데 등록금 등록하는 기간 우선은 빡빡빡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려고 갔다 왔어요. 등록금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돈만 열심히 벌게요. 그리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북한 같이 갈 거예요. 아이만 하나님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자 이렇게 알림이 와서 봤더니 장학처 최선아님 등록금 전액 입고 만료 딱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동이 왔기 때문에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 다음날 내가 어쩌겠어요. 지하철 다 갔죠. 누구 내 이름을 입금했어요. 알려주지 말라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했나. 나는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바보 같아서 막 22학점 들었어요. 예, 다른 남한 친구들은 15학점 이렇게 듣더라고. 내가 왜 22학점 들었나. 내 남이 돈을 공부하는데 내같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뭐래도 빨리 들어야 뭐 이거 남아있을 게 아닌겠나. 이래서 아주 늦게까지 야간 수업까지 들었어요. 이해는 안 돼도 자꾸 들으면 여기 뭐 건질 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고요. 도서관 중간고사 기말고사일 때는 오픈해요. 그 책상을 맡아버렸어요. 집에 안 와요. 저는 아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하나님 은혜인데요. 장학처에서 부릅니다. 감사편지 안 떠오더라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졸업할 때 그 감사편지 수면서를 알았더니 그 기도 자리에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난 그분이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 하나님이어서 제가 간 겁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 제목을 자기네끼리 나누면서 낸데 물어줬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등록금 때문에 왔다. 어느 대학이나 어느 대학이다. 곳곳이만 내 정보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에 딱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저은 거죠. 한 거죠. 그렇게 기도 자리에서 응답으로 그 기도 자리 그분이 발을 떼줘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안산에 남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더라고요. 탈북민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왔어요. 거기서 그분을 만난 거죠.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남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들이 항해도 출신이었대요. 전쟁 통해 나왔대요. 한국에. 북한의 마음 하나님 주셔서 북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안산에 연고사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탈북민들은 무대 보러 가서 만나서 지금 5명이 된다는 거죠. 거기 지금 내가 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2학년.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전도사님을 전도사를 쓰고 싶다. 그러나 전도사님을 사례는 못 줍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저는 갑니다 했어요. 선교사님이 날 딱 부르더라고요. 군교에 가면 전도사님 사례는 받을 겁니다. 먹고는 살 겁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그 나이에 설교는 안 시킵니다. 굴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보다 더 젊고 설교 잘하신 부목사님들이 가뚜가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설 자리도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전도사님 같은 분 누가 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사례는 없지만은 내가 좀 생기면 줄게요. 그러나 장담은 약속은 못해요. 그런데는 대신 전도사님을 금요일마다 설교를 시키겠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탈북한 지도 저는 거의 20년을 가는데 제가 살았던 그 땅도 잊혀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때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곳으로 왔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섬긴 물질로 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형편없고 정말 여러 달북미가 똑같이 강하고 완악하고 정말 뭐 자기 주장이 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날들이 중국에서 했던 그 날들이 무참하게 꺾였고 그러므로 제가 나라는 자아 존재감이 없이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저한테 또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섬겨주시는 그런 권사님들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한 사람이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저 신대원에 가서 그 가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뿐만은 아니겠지만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하루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요. 이 땅에 어버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그 소중함을 또 감사드리고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견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합동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루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물었죠. 목사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등산로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청년과 함께 높은 산등성에 오른 목사님은 가파른 절벽에 서서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절벽 중간에 뻗어나온 나무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벼랑에서 떨어지다 저 나무를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겠지요 라고 대답한 청년에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나무를 꼭 붙잡듯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믿음을 잃으면 곧 죽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으면 그저 더 좋기에 그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잃는 순간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주일 보내기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깊은 소식, 복음을 놓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5월 10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꽃이 피는 봄날에만 첫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출발할게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오늘도 은혜를 향한 절박함 가운데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것인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시간 보내세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먼저는 김도연 씨의 목소리로 그리고 피아노와 첼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귀한 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아닌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그랬죠. Faith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데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순종하라, 겸손하라,

0: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구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입증하는 거지. 행위, 우리의 좋은 선한 일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 잘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잘한다고 봉사 잘한다고 남의 욕 안 한다고 일생을 봉어리로 사는 사람, 수백 마일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사람, 두 팔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었어요. 왜?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이것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믿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지요. 왜?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성인인지요. 그런데 그는 여덟 가지 도리를 가르쳤지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같이 피 흘려 죽지 못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피 한 방울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사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바리톤 정민성 씨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하는 북녘땅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문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93편 4절의 말씀 이 4절의 고백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위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3편 4절의 말씀. 높이 계신 여호와는 천둥 같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강하시고 힘센 파도보다 더 강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25년 전 생이별해야만 했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께 드립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그동안 옥체망강하셨습니까? 그리운 가족들과 헤어진 지도 이젠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25년이 지난 오늘도 항상 그 밥솥을 위해

0: 그래서 늙으신 몸으로도 매일 일하시고 봄철에 소토지를 일구고 밭김을 메고 맥이 없이 돌아오곤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석탄을 못 사서 밭에서 강에 때를 주워서 불을 떼시던 그 모습 정말 눈앞에 생생합니다. 아버지 나이 이젠 80고령이 훨씬 지났는데 자식으로서 아버님께 언제 한번 따뜻한 음식 술 한잔 부어드리지도 못하고 혹시 감기로 앓으실 때면 물 한 그릇 드리지 못한 이 자식을 욕 많이 하세요. 내가 중국에 올 때 정말 그 깊은 물속에서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저 북한 땅이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태양 아래서 모두 아버지와 우리 동생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모든 동포들도 하루빨리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함께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고 내가 오늘 북한 땅에 계신 아버님께 사랑의 편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 25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함경북도가 고향인 자매님에겐 밭을 일구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겨울철이면 석탄을 구하지 못해 밭에서 땔감을 주워다 애써 불을 지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그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25년 전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진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매주 이 시간 오픈도어 선교회 김성택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난 4일 밤 교수님께서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시다 향년 71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헌신하신 교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식지 않은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교수님의 믿음의 길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복음과 소망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말씀 이 시간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노예 출신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 세대를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은 호기롭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쉽게 말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고통을 가하기도 하시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나아가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또다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도 사사기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를 암흑과 같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흑 같았던 사사시대,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사사시대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제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가정이 룻기 초반에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 이민을 선택합니다. 다른 나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민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 들자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민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족은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고향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두 아들에게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을 얻어서 장가를 보냅니다. 자녀들까지 결혼을 시켰으니 나오미 부부는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족의 이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또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이방 땅으로 이민을 택했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족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져 버린 물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겐 이제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나오미에겐 두 명의 이방 여인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나오미는 며느리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한 명,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흉년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 긴 흉년을 그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 돌아간다 해도 딱히 이 나오미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뜻은 고통, 쓰다라는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기보다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암흑과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세대,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시대, 어쩌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합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자신의 법으로 삼으며 가진 불법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그 길로 걷습니다.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가 옳지 않은 한 방향으로 향해 거대한 물살과 같이 걸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거대한 물살을 거스리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갈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시골까지 온 룻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한 가지였죠. 당시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고 소문을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곡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리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자,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천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민족성이 강한 이스라엘에 소수민족으로 이방인으로 들어와 겪어야 할 차별을 대할 때는 또 어땠을까요? 자, 어쨌든 룻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룻이 있는 밭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인사했더니 일꾼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인사일 뿐이지만 사사시대임을 감안하면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이런 노숙자들, 꽃제비들이 왜이 보아스의 밭으로 모여들었을까요? 곡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곡식을 거둔다고 하면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한 톨도 빠짐없이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이 일을 대충대충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남은 곡식을 주울 수 있어서 이곳으로 모였을까요? 그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곡식을 대충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뭔가 들킨 것처럼 긴장하고 주인인 보아스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를 보면 그런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수상하고 이상한 이 밭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말입니다. 무엇이 이 보아스의 보리밭을 꽃제비들의 천국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무엇을 살펴볼까요? 일꾼들을 감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곳에서 곡식을 주우러 온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을 보아스는 알아챕니다. 그리고 일꾼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이냐? 저 소녀가 누구이냐? 그랬더니 일꾼이 대답합니다. 저 소녀는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의 곡식을 빼돌리는 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이 일꾼을 부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에게 더 나은 곳에서 곡식을 가져가라고 배려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 모압 땅에서 왔던 이 나오미와 룻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모르게 명령을 합니다. 저 소녀를 절대 꾸짖지 말고 단 사이에서 줍게 하며 또 그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게 하라. 그 소녀를 위한, 그러니까 룻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밭의 범인, 한 톨도 남김없이 수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범인은 바로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우선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차리고 자신의 재산을 위해 이 떨어진 곡식 한 톨까지도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충분히 곡식을 챙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아스는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룻은 그날 한 에바의 곡식을 얻게 됩니다. 한 에바는 곡식 15kg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룻이 얼마나 많은 양의 곡식을 얻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원한다면 나오미의 무너진 집안을 대신 세워줄 책임이 있는 또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큰 손해를 무릅쓰고 나오미의 집안에 대대로 이어오던 이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나오미의 집안을 세워줍니다. 또한 룻을 맞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보아스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시대가 비록 암흑과 같은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상상 속에 혹은 이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왕이 등장하는 왕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정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 단 한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이 룻의 집안은, 이 보아스의 집안은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0: 어떤 보아스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북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특별히 이웃을 세심히 돌아봤던 보아스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삶에 힘겨워 낙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의 밭 모퉁이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우리 집에 텃밭에 있는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한 톨까지도 아까워해서 모두 수확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 남겨놓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중에 주신 오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새벽녘 오늘 이 주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합니다.

5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최저 기온은 신의주가 11도, 평양과 함흥이 10도, 개성이 8도, 청진이 5도, 해산이 3도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이 27도, 대구가 26도, 춘천과 서울, 광주가 25도, 평양과 개성이 22도, 강계와 함흥, 해산이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2.5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북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며 나눔과 섬김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속이고 속는 속된 세상 속, 속죄의 소망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타이틀을 한번 빨리 얘기해 보실래요? 되게 힘들어요. 속이고 속는 속된 세상 속 속죄의 소망. 이렇게 제목이 약간 텅 트위스터라고 하죠. 우리 말하기 이렇게 기억하기 좋도록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거짓말에 대해서 좀 해부도 하고 우리 안에 거울로 좀 비춰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알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이 스토리 안에 계속 이제 31장을 한 세 번 나눠서 보긴 할 건데 야곱이 나오고요. 주인공 항상 야곱이니까 라반이 나와요. 외삼촌. 그리고 라헬이 나와요. 이 스토리 안에서는 뭐 그 세 등장인물이 제일 많은데 처음에는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적용을 당장 하려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하고 배우자, 결혼하신 분은 나하고 배우자 사이에 내가 배우자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배우자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눈을 한 번만 깜빡이시고요. 잠깐만. 아니다. 배우자가 나보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 번을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아내는 막 여러 번 누가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또 교인들이시잖아요. 우리 그래도 크리스천은 정직한 게 우리의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심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나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안에 우리 다 읽진 않았어요. 사실 본문 한 30 그 이야기는 한 37절까지 쭉 내려가는 스토리 속에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여호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좀 보았는데 오늘은 이 야곱을 쫓아오는 외삼촌 라반과 그 야곱을 쫓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특별히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거짓의 오염이에요. 저는 31장에 여러 주제들이 나오지만 이 세 등장인물 속에 얼마나 속이고 또 속고 또 속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론 오늘 이제 그 스토리는요, 몰래 떠나게 되는데 특별히 한 구절을 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31장 26절 이하에 한 세 구절을 보고 싶어요. 창세기 31장 26절에 라반이 드디어 이제 야밤도주한 거죠.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가진 소유를 가지고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가 있을 때 야곱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사흘길을 갔을 때에 라반이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을 달려와서 그들을 맞닥뜨리는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기서 라반 외삼촌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잡힌 자들과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 어리석다. 라반이 하는 이야기 속에 accusing 속에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취조 같은 그 질문 속에 보이세요? 네가 왜 날 속였어?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라반은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속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내들한테 얘기할 때 당신의 아버지가 내 외삼촌이 열 번이나 나를 이 내 삭슬 속여가지고 했던 사람이 라반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너 나 왜 속이고 있어? 하는 이야기 속에 라반의 말은 진실한가요? 잘 보세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우리도 보이지 않으세요? 얼마나 얄팍한 연막 아니에요? 아니 라반이 이야기할 때 진짜 그 마음 같았으면 이렇게 장정들을 끌고 일주일 동안을 불이 나게 달려서 사흘 앞에 간 사람을 그렇게 따라잡겠어요?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아니죠. 사실은 아마도 라반은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지만 않았으면 이 야곱을 다시 끌고 오든지 뭔가는 상해를 입히든지 짐승들을 뺏어가든지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라반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라반의 손가락질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세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안에 남에게 거짓말에 피해를 당할 때 우리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우리는 왜 거짓말해? 하면서 우리 안에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는 다 속이고 속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토리 속에서 정말 오늘 이야기 속에 왜 성경 기자가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신학자들도 분분합니다. 그 뜻이 잘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필 이야기 속에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세요? 오늘 이야기 속에 오늘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우리가 29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 30절에 라반이 왜 넌 그렇게 도망갔냐 말하고 이제 네가 3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괜찮아 오라. 그런데 왜 가면서 내 신들을 도적해서 드라빈 작은 우리 같으면 뭔가 약간 수호신 같이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신주처럼 모셨던 그런 드라빔들이 있었어요.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개 조그만 무슨 아마 이방 신의 카브 된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가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들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아 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말 안 하고 떠난 것뿐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거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고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중에 피해자 아니겠어요? 라반의 딸들, 야곱의 아내들인 이 레아와 라헬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도 속임수를 당했고 그 딸들이 그 지난주에도 그 내용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걸 다 뺏었다고. 근데 라헬이 아버지의 신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그 훔치고 자기 아버지가 와서 그거를 찾으려고 텐트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장막에 들어갔어요. 33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지만 찾지 못했어요.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니까 라헬이 그 아버지께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스토리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라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라반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DNA를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속임을 당한 라헬, hurt people, lied people, lie to other people. 거짓말로 속임을 당한 사람은 자기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나요? 라헬이 아버지를 속여요. 그것도 연막 중에 그런 연막 참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아버지가 갑자기 들이다쳤는데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 안장 밑에 의자 밑에 그 상자 밑에 드라빔을 숨기고 연막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었으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고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서 내 정욕대로 가고 싶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손주까지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태생적 영적 한계가 바로 거짓말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 남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 원래는 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지금 조금 거짓말을 하는 나는 원래는 착착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이 어쩌다 한번 거짓말하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태생적 거짓말쟁이, 태생적 거짓의 아버지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이고 속는 존재들, 이 스토리 속에 라반이든 야곱이든 라헬이든 누구 하나 여기서 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 내가 속이고 있다, 나는 속임을 당해도 나는 별로 속이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은 잘 탐지할 수 있지만 우리 집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 집에 거짓말 탐지기를 보내줬어요. 바로 이 앞에 앉아있는 제 아내예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 집에서 거짓말을 잘 색출해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공포증에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하면 언젠가 들통이 난다. 탐지기가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탐지기가 있습니까? 있으시죠? 예, 금방금방 그 탄로날 걸 알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 하세요? 근데 우리 애들은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걸려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요, 나의 배우자가 나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눈을 두 번 끔벽여라. 내가 거짓말 더 많이 하면 한 번 해라. 저는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깨달은 통찰이 하나 있어. 우리 아내가 거짓말을 잘 색출하거든요. 나는 그동안에 우리 아내가 미안해 여보, 오늘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어쩌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오랫동안 나는 우리 아내가 제일 진실성이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뭐를 깨닫게 됐냐면 아내 안에 거짓이 많아서 탐지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영적 기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속임이 있어요. 그 속임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속임수의 거짓말의 피해자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뭔가 손해를 보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거짓말을 하는 내 안에 영적 기만이 있어요. 그걸 잘 못 봐요. 이 스토리 안에 제일 당당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제일 당당하게 합니다.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내 물건을 다 뒤집어 봤는데 외삼촌 집안의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으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세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당당해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이 막 찾아왔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당당하지 않았어요. 다 뒤졌는데 못 나오니까 정말 그 목소리가 커져요. 보이세요? 근데 야곱이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라일이 훔쳤고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진실은 외삼촌이 말한 것이 어큐스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저희 부부관계 속에서 제가 아내에게 제일 거짓말을 많이 했은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즌을 돌아보면 가장 아내와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많이 쳤던 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정당하다고, 우리 안에 거짓이 없다고, 아니 나보다 더 큰 거짓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막 공격하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 안에는 더 큰 영적 기만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크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거짓하고 있다고 막 우리가 공격하고 있을 그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속이고 속는 속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스토리 안에는 그 소망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32장에 가서야 이 속이고 속고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의 이 연속이랄까요? 사이클 속에 이 사이클을 끊지 못하고 서로 속이면서 더 큰 목소리로 상대방의 속임을, 상대방의 잘못을, 상대방의 죄성을 지적하고 살아가는 이 안에 유일한 소망은 속죄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1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스크린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8절 말씀 잘 들으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큰 목소리로
우리 안에 왜

0: 나를 이렇게 우리를 왜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어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 요한의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false security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제 안에 거짓말의 아비의 자녀로 태어난 제 안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는 그 영으로 태어난 제 안에 나의 태생적 죄성을 은폐하려고 하는 나의 강력한 저항이 있어요. 근데 그 저항이 뭐냐면 나 거짓말 안 하는 거야. 나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나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 올무에 빠지는데요. 나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제자 훈련을 하시면 외우게 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근데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나는 죄를 자백하고 싶지 않아요. 들통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동안에 신뢰하지 못했던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망할 텐데 라고 하는 이 강박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자꾸 연막을 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우리 그냥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저희 교회 안에 우리 넥스트 교회, 다음 교회, 우리 교회 원천 교회들 안에 제자 훈련이 새롭게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팀을 이번 학기에도 이미 하고 있는데요. 한 팀에게 제가 이제 거의 제자 훈련 마칠 즈음에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자 훈련 하시면서 이번 학기 하시면서 그 제자 훈련 통해서 변화된 게 있다면 작아도 아주 조금에도 그 느끼시는 변화는 뭐예요라고 물었더니 여러 명이 대답을 했는데 거의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에서 엄청나게 큰 뭐 성경적 지식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습관이 크게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를 아직 감지하기에는 좀 이르신 것 같은데 다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한 분의 고백을 전하자면 한평생 저는 누구에게도 내 치부를 드러낼 수 없었어요. 나는 그것을 감추는 게 습관이었어요.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때 항상 돌아왔던 거는 상처였어요. 근데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더 저의 약점과 잘못과 죄를 같이 나눌 수 있고 오픈할 수 있게 된 게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잘 연막치고 잘 포장되고 오히려 큰 목소리 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스스로 속이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면 제자 훈련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특별히 나를 가장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과 함께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만이 속이고 속고 속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속죄의 소망이 복음 안에 있지 않을까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0: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김씨일가의 만청산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됐고 생사를 건 탈북을 성공해서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어머님은 1년 만에 제가 모셔오다가 중국에서 공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끌려갔는데 북한에서 이제 이미 아들은 지금 한국 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어머니가 남순 도주를 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어머님을 6개월 동안 보위부 감옥에서 이제 계속 이제 고문도 하고 하다가 끝내 감옥에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시신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언론이 다 다루지 못한 현재 북한 사회의 현실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아울러 복음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을 향한 한국교회 사역 방향에 대한 고찰, 이번엔 청주입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에서 진행되는 제2회 청주 극동포럼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에 탈북했으며 현재 북한 인권 국제 NGO 네트워크 진검다리 대표이자 사단법인 북방연구의 대표인 김형수 교수를 초청해 진행되며 대전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특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청주 극동 포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북한 체제와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전하는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늘 가까이 함으로 능력이 되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하나님의 빛이 더욱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금만 돌리는 순간 그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참 많이 기대며 삽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돈에 기대고 내 계획에 기대고 내 경험과 능력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댔는데 그 사람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에 기댔다가 상황이 흔들려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에 기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힘이 바닥난 적은 없습니까? 든든한 버팀목인 줄 알았는데 막상 몸을 실어보니 힘없이 휘어지는 가지 같아 더 위태로웠던 순간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도 그날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는 대상이 결국 도울 힘이 없는 존재라면 그 기대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더 지칩니다. 이제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은 넘어졌을 때에 왜 또 그랬느냐고 묻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처를 들여다보며 정죄하지 않고 흙묻은 무릎을 조용히 털어주는 손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견딜 만큼, 지금 숨쉴 만큼, 무너지지 않을 만큼 붙들어주는 손입니다. 보좌라는 단어는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듭니다. 마치 심판의 자리일 것 같고 내 허물을 덜쳐낼 것만 같아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이 가는 자리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요새는 무너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숨이 깊어지고 두려움이 낮아집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해져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한 걸음 가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멋진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 사람에게 기대다 무너집니다. 이제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완벽한 사람이 당당히 서는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털썩 주저앉고 싶은 이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혹시 사람에게 기대다 실망했고 내 힘에 기대다 지쳤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잠시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 기대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분께

0: 기대는 자리입니다. 그분께 기대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중심이 다시 세워집니다. 흔들렸던 생각이 잦아지고 조급함이 잦아들고 하루를 살아낼 힘이 조용히 채워집니다.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나를 붙들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124번님,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받게 하심 너무도 고맙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 관계가 쌓여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오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김씨 일가의 만청산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을 알게 됐고 생사를 건 탈북을 성공해서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어머님은 1년 만에 제가 모셔오다가 중국에서 공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끌려갔는데 북한에서 이제 이미 아들은 지금 한국 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어머니가 남순 도주를 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어머님을 6개월 동안 보위부 감옥에서 이제 계속 이제 고문도 하고 하다가 끝내 감옥에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시신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1: 언론이 다 다루지 못한 현재 북한 사회의 현실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아울러 복음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을 향한 한국 교회 사역 방향에 대한 고찰. 이번엔 청주입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에서 진행되는 제2회 청주 극동 포럼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에 탈북했으며 현재 북한 인권 국제 NGO 네트워크 진검다리 대표이자 사단법인 북방연구의 대표인 김형수 교수를 초청해 진행되며 대전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특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청주 극동 포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북한 체제와 주민들의 실상을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천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 두 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먹은 뒤에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32명의 왕이 말과 전차를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벤하닷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벤하닷 왕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벤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은과 금도 내놓고 너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놓아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벤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에 내가 너에게 은과 금도 내놓고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놓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보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뒤질 것이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갈 것이다. 아합이 온 나라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벤하닷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내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사람을 보내왔는데 나는 거절하지 못했소. 그러자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마십시오. 아합이 벤하닷의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에게 전하시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들어줄 수 없소. 그러자 벤하닷 왕의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벤하닷이 다시 아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내 군인들을 보내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내 군인들이 이 성에서 재를 한 줌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벤하닷에게 전하여라. 아직 싸우고 있는 군인은 이미 이긴 것처럼 뽐내어서는 안 된다고 일러라. 그때의 벤하닷은 자기 장막에서 다른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합에게서 돌아온 사자들이 전한 말을 들은 벤하닷은 신하들에게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저 큰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저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들을 물리치실 것입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군대를 지휘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지휘하십시오. 아합이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모았습니다. 모아보니 모두 232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보니 모두 7,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낮 12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벤하닷과 그를 따르는 왕 32명은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먼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벤하닷의 정찰병들은 군인들이 사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벤하닷이 말했습니다. 싸우러 나오는 것이든지 협상을 하러 나오는 것이든지 저들을 무조건 잡아라.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적군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도망쳤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말과 전차들을 공격하고 아람 군대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람의 왕은 이듬해 봄에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가시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을 막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람 왕의 장교들이 그들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싸우려면 평지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32명의 왕들을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들 자리에 지휘관들을 임명하십시오. 싸움에 져서 잃어버린 군대만큼 다시 군대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말과 전차도 그만큼 모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평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베나닷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벤하닷이 아람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

전쟁을 준비해 아람 사람들을 맞으러 나아가서 그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수의 두 염소떼처럼 보였으나 아람 군대는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아람 백성은 나 여호와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두 군대는 서로 마주보며 7일 동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아람 군인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백성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의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려서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그 성으로 도망쳐서 어떤 방 안에 숨었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비롭다고 들었습니다. 베옷을 입어 우리의 슬픔을 나타내고 머리에 줄을 동여매어 항복의 표시를 보입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갑시다. 왕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줄을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아합의 말을 좋은 징조로 여겨 재빨리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아합이 말했습니다. 베나닷을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내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마을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상점들을 두었던 것 같이 왕도 다마스커스의 상점들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당신을 보내주겠소. 그리하여 두 왕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합은 베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언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다른 예언자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소. 그러므로 당신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순간 사자가 당신을 죽일 것이요. 두 번째 예언자가 떠나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가 또 다른 예언자에게 가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첫 번째 예언자를 때려서 다치게 했습니다. 맞은 예언자가 전으로 얼굴을 가려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가로 나아가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적군 한 명을 데려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만약 이 사람이 도망치면 네가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려면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다른 일로 바쁜 사이에 그 사람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정한 벌이니 너는 그 벌을 받아야 한다. 그 예언자가 재빨리 자기 얼굴을 가린 전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를 보고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내가 죽이라고 한 사람을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그 대신에 네가 죽을 것이며 그의 백성 대신에 네 백성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무겁고 우울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였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밭은 아합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포도밭이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나에게 주시오. 그 밭을 내 정원으로 만들고 싶소. 그 대신에 그대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만큼 돈으로 줄 수도 있소.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분하고 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침대에 누워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왜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대의 포도밭을 파시오. 그대가 원하면 다른 포도밭을 주겠소라고 말했더니 그가 자기 포도밭을 줄 수 없다고 하였소. 그래서 그러오.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몇 통을 쓰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들을 나봇의 마을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세벨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시오. 그들더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에 나봇을 성에서 끌어내 돌로 쳐 죽이시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날을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셔서 왕에게 팔기를 거절했던 그의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거라. 그는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아합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합아, 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자기를 찾아온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원수, 내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왕을 찾아왔소. 내가 찾아온 까닭은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뿐만 아니라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네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겠다. 네 집안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이런 벌을 내리는 까닭은 네가 나를 화나게 했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세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소.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나쁜 짓을 그렇게 자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합은 아모리 백성들과 같이 우상들을 섬기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0: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를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그 친구가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물어물어 다시 연결이 됐다면요. 정말 반갑고 기쁜 만남이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만남을 제가 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건지요. 얼마나 반갑고 또 고마운 만남인지요. 그 친구가 저를 궁금해한 거니까요. 정신의학과 의사 서천석님은 궁금해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 되고요. 또 나 또한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 살면서 누군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일인진 별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남이 나를 정말 궁금하게 생각해 줄 때 그게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지 또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때?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 라는 사소한 물음 하나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다친 마음을 열게 만들죠. 우리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오늘이 어땠는지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으킬 힘이 됨을 오늘도 힘차게 선포합니다. 데이비 밴드의 할렐루야 찬양, 우리 힘차게 함께하면서 모닝브레이즈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외치면서 모닝브레이즈 출발했습니다. 궁금해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묻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이 요즘 어떻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궁금해하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주님, 오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마음, 저에게 원하시는 일은 있으십니까? 주님을 궁금해할 때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소프라노 최종원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요. 땅의 걱정보다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과 깊이 연결되고 또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축복 가득한 5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펀지는 용도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스펀지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을 닦을 수도 있고 우리 몸 곳곳을 깨끗이 닦을 수도 있죠. 또 자동차를 닦기도 합니다. 스펀지가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건 거듭해서 물을 빨아들였다 내놨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내어줄수록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어 마음이 비어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충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닌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다는 록펠러. 그는 52의 나이에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 이런 각종 질병으로 인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요.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의 재산은 줄지 않았고 놀랍게도 기부를 시작한 지 불과 1년이 됐을 때 그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는 것을 배우고 나누면서 98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돈 같은 것은 나눠주면 자신의 것이 적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나눠줌으로 제대로 살 수 있고 줄수록 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누릴 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의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심리학에는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커다란 기쁨과 활력을 느낀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 인생은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높이 쌓아야만 안전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내 손을 펴서 누군가의 빈손을 잡아줄 때 그 전에는 몰랐던 든든한 평안이 우리 영혼에 차오르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덜어냈는데 오히려 마음의 창고는 더 넉넉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창가에 갇힌 공기가 신선함을 잃지 않으려면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야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향기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나에게는 연봉의 숫자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고귀한 인생의 보람으로 되돌아옵니다. 나의 것을 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 것을 나눌 때 하늘의 기쁨이 곱해지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수법을 매일매일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내 움켜진 손을 조금만 펴서 곁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살필 때 우리네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빚어질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시편의 저자 다윗에게는 도전과 시험이 정말 많았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아버지의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인 골리앗과 마주했고 사울왕에게 추격당했으며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겪었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당신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왕이자 목자가 계십니다. 구하시고 격려하시고 공급하시며 매번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지존자이십니다.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을 그분의 아들, 딸로 왕자와 공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살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울 때

근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워 없애십시오. 오늘의 구절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천천히 말씀의 힘을 받아들이기를 반복하십시오. 숙면에 필요한 평안을 발견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무사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닥쳤던 시대 선지자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이란 동네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지만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잘것없던 떡 한 조각은 나눔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으면 그저 한 움큼의 가루로 끝나겠지만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의 필요를 살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전한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요. 남을 대접하는 자는 자기도 대접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매주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며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할지 멀리서 준비했는데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은 믿음이 당장 금방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그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성군이었던 다윗도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큰 광야와 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이 일어났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 소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생각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옆에 있는 남편 사랑하시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남편은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는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부모님을 사랑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래 이렇게 지혜로 알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인식하고 있나? 그 하나님을 인식함에 따라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1505년 7월 2일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인생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는 원래 법대생이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그가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판에서 벼락을 맞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친구는 죽게 되고요, 이제 쓰러져 있는

0: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만약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성 안나 누구냐면요, 광부의 수호 성인입니다. 당시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금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읽습니다.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나를 돕는 성인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납되기를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성 안나, 광부들을 돕는 수호 성인입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였고 마틴 루터가 광부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 안나라고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대 위기 속에서 벼락을 맞고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 안나여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그는 고백하지요. 두 주 후에 그는요 사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러면 성질을 순례하고 그리고 고뇌의 시간을 경험하면 나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성질을 또 탐험하고 성질을 순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의 말씀에 그가 깨어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훗날 마틴 루터는 찬송과 한 곡을 작사하고 또 작곡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아멘. 이제 루터가 안 겁니다. 내 인생의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성 안나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할 수 있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능력임을 아는 것,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0: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성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0: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정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0: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원어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깊숙이 자리 잡게 하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의 이름을, 이 죄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깊숙이 어떻게 새기셨나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새겨져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이신가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 신방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전우사 시절이죠. 중등부 아이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여름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깐 나가시고 딸과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요, 너희 전사님 오셨으니까 냉장고에 가서 시원한 것 좀 가지고 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더니요, 시원한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뭘까요? 맥주 두 캔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고 보고 있는 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이 아버지는 더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 집에서 시원하고 우리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것, 그거 대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즐거움, 이 땅의 기쁨,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떤 환경이 되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말씀이 새겨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0: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본문은 원래 두 본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과 노래를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말씀이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흔적으로 남아있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지요. 내 인생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면, 지금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고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언제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요 무덤에 갈 때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0: 그러게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서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일까요? 삶으로 믿음을 전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0: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냐면요, 그 아이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치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무딘 칼을 날카롭게 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무딘 칼을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은 무엇이냐면요,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전통, 세상의 방향,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대 때인데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에 여러분 무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무시를 설교할 때 이게 바로 무시랍니다. 이거를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뿌리가 자라서 그것이 우리가 김장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를 내가 심어보고 심었다가 잘못 심어서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심어보고 줄기가 나는 것을 보고 뿌리가 내리는 것을 보고 손수 그것을 캐어서, 아, 이것이 정말 무엇이가 무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것을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능력이시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이냐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심어봤더니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더래,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었더니 그것이 나더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삶으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 떨어져 있는 동안에 한 주간은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0: 1년에 한 번씩 모여서요, 말씀 나누고 하는 집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더라고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사실은 그 말씀이 시작되었던 영국, 유럽, 그리고 이 말씀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이 시작됐던 그곳은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약해지고 있고 그런 시간 속에서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을 사역하고 20년을 사역했는데 별로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5명 나오는 교회, 6명 나오는 교회, 20명 나오는 교회, 큰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들이 다 약합니다. 그분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함께 모였는데요, 그들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무엇을 보았냐면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땅에 가서 한 20년 살았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떤 아이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럽 사람도 아니고 묘한 정체성으로 컸던 그 아이들이 벌써 성인이 돼서요,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 같은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와서 그 아이들과 일주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아, 우리 20년을 사역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요, 그 아이들이, 선교사의 자녀들이 열매이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이 아침에도 믿음의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길들을 뒤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이 모든 것들이 열매 맺고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봤더니요, 마당에다가 성도들을,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깨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라면 깻잎을 따가는 게 그 유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래요. 지금 이제 씨앗을 뿌려서 요만큼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회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깻잎에 실패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여름이 되면 그 깻잎 따가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깻잎이 조금 큰 다음에 따야 되는데 자꾸 작은 걸 따니까 안 되니까 가끔은 여름이 되면 두 주간 정도 안식을 선포한답니다. 두 주 동안은 깻잎을 따면 안 됩니다. 그 주 동안은 못 따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이들이 모래 들어가서 열 장씩 딴대요. 그리고 엄마를 갖다 준대요. 그게 유일하게 유럽에 있는 한인 교회의 즐거움이더라고요. 돌아오면서 그 밭에 깻잎 싹이 요만큼 난 걸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워지면 분명히 열매를 맺어서 또 깻잎들을 따서 한인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교제를 하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깻잎이 자라고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0: 본문을 띄워주시고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 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흔적이 있는 그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한 가정이 이 말씀

0: 처럼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땅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어떤 가정인가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0: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정.
0: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새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1: 삶으로 믿음을 전하는 가정.
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아침에도 물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이 믿음을 전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대응의 모든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믿음의 가정 살기 원하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흥 침례교회 지역번호 042-525-8881번 525국에 888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 주일 순서를 마칩니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자연은 온통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고 오늘이 5월의 두 번째 주일, 5월 10일,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든 어버이 주간이든 이날만은 누구나가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한 번쯤 자식이 불효자식이라는 것을 느끼며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어도 더 잘하고 싶어 불효라고 느끼고 효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불효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날이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만은 진짜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교회의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은 지난주에 이어서 흰색을 사용하죠. 이번 주 5월 14일 목요일은

주님의 승천절입니다. 지난 부활절이 4월 5일 주일이었으니 그 부활절로부터 40일이 되는 날이 바로 5월 14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승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심을 축하하는 승리와 즐거움의 날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24장,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 윤하영 목사님이 별세하셨네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1일 해방 당시 신의주 제1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윤하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신의주에는 제1교회와 제2교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분은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셨고요. 제1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바로 윤하영 목사님이십니다. 윤하영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에 열심을 기울여 고향인 의주에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1929년 9월에 신의주 제1교회 부임해서 14년간 목회했고요. 1939년에는 장로교 총회장으로 선출됩니다. 신사참배와 창씨계명을 반대해서 일제의 미움을 사게 되죠. 결국 1941년에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다시 신의주 제1교회에 복직한 윤하영 목사님은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강력한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월남해 충청북도 도지사를 지냈고요. 계명협회에서 문맹퇴치운동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윤하영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는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 최덕지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최덕지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님이셨는데요. 일제시대에 통영을 중심으로 교육과 신앙운동을 하다가 평양여자성경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분이 여성신사참배 반대운동가이며 추록성도인 최덕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최덕지 전도사님은 기성교회와의 타협이나 접촉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교회 창설을 시도해 재건교회를 조직합니다. 최덕지 전도사님은 195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여성 목사 안수 문제 때문에 재건교회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최덕지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3일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901년 5월 14일에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역사상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1901년 5월 14일 오후 2시 상동교회에서는 김기범과 김창식 두 분에 대한 목사 안수식이 무어 감독의 집례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목사 안수식을 받은 두 분 가운데 김기범 목사님은 연안과 인천에서 목회를 했고요. 1920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았죠. 그때 청년이었던 김창식이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올린고 선교사님 집에 심부름꾼이 됐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선교사님들의 생활에서 흠잡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격에 감화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김창식은 그 뒤 홀 선교사님을 도와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김창식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일하다가 1929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901년 5월 14일은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역사상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에는 경신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진석호 장로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이 스승의 날에 생각나

라는 분입니다. 진석호 장로님은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 경신학교가 설립된다는 보도를 듣고 고향인 함경남도 정평에서 서울까지 걸어와 입학시험을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북간도로 가서 정동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신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평생을 보내면서 참 스승의 모습을 확립한 분이죠. 1934년 연동교회 장로로 취임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를 위해 정성껏 봉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경신고등학교 교장 진석호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3년 5월 15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에는 소래교회가 설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인 1883년 5월 16일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집니다. 소래교회는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촌리에 세워진 교회로 송촌교회라고도 하지요. 소래교회는 처음에 서상륜 선생의 전도에 힘입어 설립하게 됐습니다. 서상륜 선생님은 의주가 고향인데요.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번역한 다음 그 성경을 가지고 국내로 돌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서상륜 선생님은 이 일로 체포돼 투옥당했다가 탈출해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당숙이 사는 소래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는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소래 마을 쉬운 8세대 가운데 50세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설립된 소래교회는 설립 이후로 교회 건물을 세 번 지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래교회 설립 직후인 1884년, 두 번째는 1895년 7월에 기와집 예배당을 지었고요.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건축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지만 소래교회 교인들은 이 제의를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소래교회는 날로 발전해 8칸짜리 예배당을 헌당한 지 1년 만에 16칸으로 증축을 했고 1936년에는 함석으로 된 예배당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이 함석 예배당은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었는데 6.25 사변 중에는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온 황해도 출신 장로 교인들이 중심이 돼 황해노회가 조직되고 황해노회는 소래교회당을 남한에 복원하기로 하고 경기도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교정에 소래교회 건물을 지어서 1991년 3월에 헌당식을 거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복원된 소래교회당은 세 번째 예배당의 모습을 복원한 것이지요. 그 소래교회가 1883년 5월 16일에 설립됐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보는 세 주간을 마치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라디오를 극동방송 주파수에 맞춘 채로 선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파지면서 말씀의 기갈이 되어 영적으로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에 극동방송은 저에게 생명줄이 되어주었습니다. 방송에서 들리는 말씀마다 저를 새롭게 일으켜주셨고 찬양을 누워서 따라하고 소망의 기도를 통해 함께 통성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파선교에 대한 뜨거운 소원을 부어주셨는데 이제야 적지만 남편과 딸의 이름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며 신앙이 자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극동방송에서 우리를 대신해 전파로 선교하시는데 적극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지금 빨리 전화해주세요.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 선교의 꿈, 여러분이 만들어주십시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우리는 가장 쉽게 서운해하고 상처주고 또 마음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해받고 싶고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